0: 10cm 내 눈에만 보여. 오늘도 이렇게 촉촉한 첫 곡으로 함께 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관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게 되고 특히 뭐 평소에 우리 스마트폰도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기 좋은 딱 그런 시기인데 심지어 노화 신호가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오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눈 건강 요즘 좀 어떠신지 뭐 노안이 벌써 오진 않으셨겠죠? 전 궁금합니다.
1: 노화는 진짜 왔고요.
0: 아, 이럴 수가. 예.
1: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라식을 두 번 했어요.
0: 두 번.
1: 네. 아. 세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0: 또 안 좋아질까 봐.
1: 더 안 좋아질까 봐.
0: 어.
1: 눈이 지금 하고 나서 밤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0: 네.
1: 금방 건조해지고 아마 이게 라식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0: 좀 건조하고.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럴 수 있죠. 홍 팀장님은 어떠세요?
2: 저희 집에서는 동안 소리 듣는데
0: 네.
2: 노화는 왔더라고요.
0: 아.
2: 경계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갑자기 눈이 안 좋아서 가니까
0: 네.
2: 노화인가? 이제 가까운 걸 이렇게 멀리서 보기 시작하는 이게 노화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오.
2: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라고 해서 아 노안가 동안가 이거 별개구나.
0: 네. 그리고 우리 홍 팀장님 같은 또 우리 최정현 팀장님도 워낙 동안이시긴 하잖아요. 이 최강 동안이신 우리 두 분도 노안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 건강 관리 우리 모두 미리미리 잘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잠깐 함께 보시는 걸로는 뭐 그렇게까지 눈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적정거리 화면에서 유지하시면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저희 재방송 나가는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어두거든요. 여러분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이노베이션 ENS가 민간 기업 사상 처음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초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국내로 들여와 SK 인천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해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원료인 나프타, 휘발유 등의 생산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한 SK 이노베이션 ENS는 올해부터 이곳에서 확보한 액화 천연가스 130만 톤도 매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향후 20년 동안 초경질유 2,200만 배럴과 액화 천연가스 2,600만 톤을 국내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자원 도입은 국가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넘게 나빠지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대형 손보사 4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도 작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4.5%로 악화했는데요.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서울대학 진학과 수도권 이동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가 한국 청년과 부모 세대를 추적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수도권 진입 자체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도 주요 장벽으로 꼽혔는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엔 7%까지 줄었습니다. OECD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여주라고 합니다. 우리 두 팀장님께서 여주에 출동을 다녀오셨다는데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암 진단. 내 가족 현실이 된 순간 보험 준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0: 예.
1: 가족이 큰 질병을 겪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보험은 괜찮을까? 맞아요. 이런 고민이에요.
0: 맞아요.
1: 근데 오늘은 변화하는 암 치료 환경에 맞춰서 내 보험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요즘 뭐 그 암을 치료하는 신기술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자주 발병하는 질병 순위에도 꼭 들어있기 때문에 암에 관련된 보험, 보장, 보안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귀 쫑긋쫑긋 메모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 그리고 제 남동생이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겐 가족이 동생 하나뿐이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친동생처럼 잘 보살펴주고 동생도 매형을 친형처럼 따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우리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해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3: 여보, 나 왼쪽 신장에 한 4cm 정도 되는 혹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검사 받아봐야 한대. 의사 선생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네. 혹시 이거 악성 종양이면 어떡하지?
1: 당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건강관리 얼마나 잘해왔어. 근데 뭐 설사 암이라고 해도 요즘 치료법이 얼마나 좋은데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자. 응?
2: 암이 아니길 애타게 기도했지만 정밀검사를 해보니 안타깝게도 남편의 혹은 악성종양이 맞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요. 다행히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로봇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고요. 현재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이어 남편까지 부부가 연달아서 암진단을 받고 큰 치료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동생 걱정이 가장 커지더라고요. 가족이 직접 암을 경험하고 나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생의 보험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려봅니다.
0: 라고 오늘은 경기 여주에 사시는 우리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상담 신청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우선 환영하고요. 이렇게 한 가족 안에서 연달아 암 진단 받고 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누구라도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보험과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력이 생긴 이후에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0: 예.
3: 2년 전엔 청취자님이 유방암 진단을 그리고 최근에는 남편분이 왼쪽 신장에 약 4cm의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0: 네.
3: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로봇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요즘 그 로봇 수술 많이들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1: 네. 비용이 뭐 병원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0: 네.
1: 그 로봇 수술 비용 자체는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보장은 돼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아시다시피 세대별로 달라서 큰 금액이 들려가는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자신이 내야 되는 부담 금액이 뭐 몇백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천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 보장을 따로 잘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 들어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너무너무 아끼시는 남동생분의 보험 준비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보장도 점검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셨다고요?
3: 맞습니다. 먼저 남동생분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전화로 가입한 10년 갱신형의 보험료는 45,000원이었고요.
0: 예.
3: 2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로 구성된 보험 한 건과 완납된 보험 한 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의 보험이 모두 한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4건의 상품으로 보험료는 25만 원. 그리고 한 건의 갱신형을 포함하면 총 보험료는 29만 원 정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보험이 그 거의 다 그 모두가 다 한 회사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한 곳에서 가입을 하면 뭐 이 묶어서 뭐 할인이 있다거나 뭐 관리하기가 쉽거나 뭐 그런가요?
1: 할인 혜택은 있으면 뭐 좋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닐 거고.
0: 딱히 없죠?
1: 네. 같은 보험회사 뭐 가입하면 사실 좋은 점 생각해 보면 뭐 보험금 청구가 조금 편할 것 같네요. 뭐 들었는지 생각을 네. 안 해보셔도 되니까.
0: 네.
1: 근데 딱히 뭐 장점이라고 해봐야
0: 뭐 그 정도.
1: 네, 네.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0: 보험금 청구할 때 조금 편하다. 뭐 이 정도 장점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험을 그 모두 같은 회사로 가입을 해두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뭐 동일 보장이라고 한다면 회사마다 보험료가 조금 다양할 수도 있고 상품이
0: 그렇죠.
1: 다양해요.
0: 예.
1: 한 회사 뭐 같은 회사 선택하신다면 각 담보별로 회사별로 보험료 비교가 없으셨을 것 같고
0: 네.
1: 그러면 어쩌면 조금 비싸게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3: 조금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데요.
0: 네.
3: 올해는 A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낼 수도 있고 내년에는 B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요.
0: 예.
3: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이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회사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서 비교를 하고 가장 싼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이렇게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도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입할 때마다 이 회사 저 회사 보험료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따져서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의 경우는 10년, 20년 그 이상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장기적인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아무런 비교 없이 그냥 한 회사 안에만 넣어둔다면 이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동생분이 가입해둔 보험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던가요?
1: 네. 운전자 보험이 일단 두 건 있고요. 실손이 들어있는 종합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일반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가 5천만 원이 들어있고요.
0: 네.
1: 보험료가 8만 6천 원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상품은 4년만 더 내면 실손보험료 빼고 납입이 종료가 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손이 들어있는 종합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명목분들이 예.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0: 뭐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시나요?
1: 네, 실손이 들어있는데 기본 보장이 그러니까 다른 실손을 제외한 다른 특약들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0: 예.
1: 모든 게 20년 납입을 하면 나는 보장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실손도 납입 끝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0: 예.
1: 근데 실손 의료비가 갱신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0: 네.
1: 갱신의 의미를 잠깐 깜빡하시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0: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갱신송을 많이 불러드렸는데도
1: 네.
0: 말이죠. 예, 그래서요.
3: 네, 그 사연자분도 10년 갱신형 그 상품에 하나 가입하고 있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3: 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0: 그렇죠. 요즘 그 제가 불러드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갱신형은 보험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요. 그렇죠?
1: 요, 너무 이 노래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입할 당시의 보험료는 사실 납입 여력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비갱신 보험을 선택할지는 기준을 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가입 시전에 보험료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갱신형만 고집을 하시면 소득 단절되는 노후에는 정말 보험 사실 필요한 시기잖아요. 예. 이때는 보험료 높은 보험료로 유지가 그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금 더 높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자고 아. 항상 늘 말씀드리죠.
0: 예. 그 밖에 말이죠. 우리 스튜디오에 잠깐 이 뒷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이 김모 모경래 PD님께서 아 요즘 뭐 기쁜 일도 없는데 저렇게 분위기 올리는 것도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데요. 예, 뭐 이렇게라도 해서 뭐 저도 한번 웃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스트레스 푸시면 의미가 있죠 뭐. 예. 계속해서 보험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운전자 보험이 두 건이나 가입돼 있으신데 하나는 그 상해 담보로 구성돼 있고 뭐 하나는 운전자 담보로 구성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인가요?
3: 한 건의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수술비, 일반 상해 후유장애, 상해 일당 등 이런 상해 담보와 운전자 비용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50만 원이 있고 보험료는 3만 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 보험은 여기에 부족한 비용 담보,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와 6주 미만 사고 처리 지원 담보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비용으로 12,000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0: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이렇게 두 건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 건으로 가져가시게끔 뭐 변경을 해주시나요?
1: 일단은 이제 사례자분 의견을 드려보니까 네. 자기 부상 치료비 그러니까 50만 원은 지금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네.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0: 기존의 운전자 자기부상치료비 50만 원 들어있는 거는 유지를 원하셨고요.
1: 네.
0: 12,000원 납부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를 2억 원까지 올리고 6,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다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1: 네. 이게 그냥 뭐 다달이 내는 매달 보험료만 따져보면 뭐 몇천원 차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이 바로 전문가분들의 손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다음으로 10년 갱신형의 2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를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잘 설명드리고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넓은 범위의 2대 진단비와 질병상의 수술비 1호종 수술비와 N대 질병 수술비까지 모두 넣어서 97,000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 네. 자, 그럼 마지막 한 건의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암보험이었거든요.
1: 네.
0: 20년 납 100세 만기 암보험인데 6년 정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수술비가 200만 원. 재진단암이 1,000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500만 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11만 8천 원 납부 중이셨어요.
1: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문제는 네. 없죠.
1: 네네.
0: 근데 보험은 숫자보다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지금 오늘 고민하셨던 부분이 사실 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1: 네.
0: 그런 부분이 고민이다. 로고 주셨는데
1: 네.
0: 맞아요. 그 예전에는 수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뭐 표적 항암이니 면역 항암이니 뭐 중입자 치료니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이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1: 예.
0: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서 여러 회사 암 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보장 범위도 넓은 상품으로 대안이 있어서 조정을 도와드렸거든요.
1: 네.
0: 일단 뭐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을 올리고 다빈치 로봇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2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7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1: 네.
0: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암주요 치료비를 2천만 원까지 넣어서 월 보험료 12만 원으로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2: 현재 사연자님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암보험 쪽이었는데요.
1: 네.
2: 진단금도 올리고 최근 암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그 암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 또 나오나요? 막간 꿀팁 여러분 메모 준비 해 주시고요. 암보험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뭔가요?
0: 네, 청취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 조금 알고 계신 내용인데 보험 가입 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증권 봤을 때 가입 연도가 2007년 이전 보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암 진단에서 서술 부분을 잘 읽어보시길 말씀드리는데
1: 네.
0: 증권에서 일반 암이 있고 그 아래 유사암이라든지 소외암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거기에 갑상선암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1: 네.
0: 좀 흔히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이 일반 암에 포함이 돼서 보험금을 만약에 걸린다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 예예.
2: 현재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일반암의 2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 일반암에 갑상선암이 포함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암보험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요즘 출시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유사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이나 이 경계성 종양도 일반암과 구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유사암 진단비가 조금 부족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대체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가족들의 암 진단을 계기로 해서 동생분 보험을 팀장님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존 보험 중에서 좋은 보장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유지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겹치는 보장은 정리를 하셨고요. 갱신형 특약의 경우는 갱신형이라는 게 아까 또 노래 불러드렸죠. 보험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노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비갱신형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 하시게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 부족했던 뇌심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암 치료 기술, 암 치료 환경에 맞춘 암 치료 관련 보장들도 새롭게 준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달 내 보험료, 우리 가족 보험료 매달 나가고 있는데 정작 뭐 어떤 보장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뭐 우리 가족에 꼭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혹은 오래된 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 마음에

0: 찜찜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뭐 그 밖에 오늘 방송 내용 관련해서든 또는 뭐 가정경제에 관한 뭐 어떤 주제로든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문자 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환영입니다. 2037님께서 TBS의 간판 여신 연디 반가반가 저도 한 보험회사에서 다 들었는데요. 그냥 귀찮아서요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2037님께 혹시 뭐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냥 좀 번거롭다 보니까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다 드셨답니다.
1: 2037님 걱정 안 되세요? 저 같으면 조금 비교해보고 조금 나이가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분석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보험 분석 받아보시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함께 또 합리적인 리모델링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현 팀장님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왜?
2: 한 회사에 가입 했다는 내용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2037님을 비롯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두 글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살다 보면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2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 보렵니다. 오늘 함께 볼 첫 번째 민원은 37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 지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를 했는데 열공성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에게는 분명히 뇌경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진단서에도 뇌경색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대체 왜 뇌경색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이런 안타까운 고민상담 민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드려야겠죠. 병원에선 분명히 뇌경색이라고 했다. 진단서에도 그 코드 가 적혀 있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보장 안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같은 병인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냐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 네.
1: 사실 보험에서는 이 병명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바로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0: 이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참 복잡하고 질병 분류 코드. 이건 뭐 어떻게 보는 건가요?
2: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데 우리 네. 진단서 받으신 거나 처방 좀 보시면 알파벳하고 숫자 적혀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질병마다 붙는 주민등록번호 사람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게 주민번호가 다른 것처럼 질병들마다 코드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이 질병 분류 코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은 J, 위장 질환은 K, 그리고 뇌와 심장 같은 순환기 질환은 I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0: 네.
1: 보험에서도 바로 이 코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어떤 질병 코드를 보장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뇌출혈은 I60부터 I62, 그리고 뇌졸중은 여기에 I63인 뇌경색까지 더해서 보장을 하고
0: 네.
1: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0부터 69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잠시 좀 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2: 같은 MRI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사에 따라서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러면 우리 병원이나 그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서 같은 MRI 검사 결과를 가져갔는데 이게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게 진단이 되면 어떻게 믿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X. 아니에요? 제가 X였군요.
2: 네. 일단 이게 같은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사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 방식에 따라서 질병 분류 코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이게 의학이 수학처럼 2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0: 예.
2: 같은 MRI 환자라도 환자 증상이나 진료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의사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한 사람이 같은 자료 가지고 한 의사는 G45 일가성 허혈 발작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2: 어떤 의사는 I63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진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0: 그 알파벳도 달라졌네요.
2: 네.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0: 네.
2: 간혹 이렇게 달라지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그 우리 3728님 지인분처럼 열공성 뇌경색 뭐 이 열공성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같은 뇌경색이라고 해도 뭐 이런 경우에 따라 질병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건데요. 열공성 뇌경색은 뇌에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0: 예.
1: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이나 MRI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이를 I63,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67, 기타의 뇌혈관 질환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병원에서 내려준 바로 이 의학적인 진단, 이 진단서에 적혀 있는 이 내용과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보장 기준이랑 또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장 범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2: 네. 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약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최신 학회 진료 지침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 휴대폰은 네. 최신 버전인데 보험 약관은 예전 운용 체계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0: 비유가 뭔가 확 와닿았어요. 업데이트 의학적으로 업데이트는 됐는데 거기에 그 바로바로 발맞춰 가지를 못하고 약관은 아직 예전 버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열공성 뇌경색처럼 경계에 있는 질환은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다.
0: 아니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하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2: 절대 그렇진 않고요.
0: 네.
2: 보험회사 답변이 최종 판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진단서하고 MRI 판도 의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요.
0: 네.
2: 필요하면 담당 의사 소견을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0: 네.
2: 보험금 분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고요.
0: 네, 네. 네,
2: 근거가 많은 사람 근거를 잘 모으셔야 됩니다.
0: 목소리 그래도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혹시 없을까요?
2: 네,
0: 없는 것으로.
2: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험금이 거절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안 됩니다라는 말보다 왜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그저 병명만 보고 무조건 안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질병 분류 코드와 내가 가입해둔 담보를 함께 살펴보시고 그래도 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또 상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내가 챙기고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보험금 나도 거절된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그 밖에 뭐 방송 내용 관련해서든 또는 뭐 가정경제 관련 어떤 내용에 대해서든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내용 있으시다면 또 마찬가지로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민원 사연은요. 실시간 문자로 071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민원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고요. 통원 치료를 6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청구하려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진료 날짜마다 질병 분류 기호가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질병 코드가 다르면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어차피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요.
0: 네.
2: 지금 수술이나 입원 받으신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진료 네. 상세 내역서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2: 그걸 보게 되면 보험사에서 는 그 심사관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받으실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료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0: 네.
2: 어차피 횟수별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네. 다 요청을 하셔서
0: 네.
2: 처리를 하셔도 그 보험사에서는 그 의료 행위별로 날짜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하셔도 무난하실 거로 봅니다.
0: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 질병 코드가 매일매일 달랐다고 해도 한 번에 모아서 접수를 하시면 보험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문자도 와 있군요. 자, 뇌혈관에 드는 보험은 어떠한 뇌경색 과 뇌출혈이 보장되나요? 라고 뇌혈관 관련 보장에 대해서 또 이런 간략한 질문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1: 아까

0: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가능한 건지, 또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보험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민원도 넣어주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으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받게 될 보험금이 줄어드느냐? 뭐 이거네요.
1: 그 사망 유동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0: 네.
1: 네. 네. 이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0월부터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시행이 이미 됐고요.
0: 예.
1: 근데 이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 중인데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존에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0: 네네.
1: 근데 원래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누가 받아요?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그렇죠. 지급이 되는 건데
0: 예.
1: 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내가 연금처럼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0: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원래는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 정책이다 이거죠?
2: 맞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후소득 부족 때문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역시 노후 적정 생활비의 약 32.7% 수준에 불과해서 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건데요.
0: 네.
1: 기존에는 사망 후에 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요. 동시에 일정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남겨둡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0: 그렇겠네요. 그래서 8912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모두 다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 어떤가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화 재원이 되는 이 해약 환급금을 안정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품은 제외가 되는데요.
0: 네.
2: 대표적으로 변액종신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0: 왜요? 변액종신보험은 왜 안 돼요?
1: 일단 변액이잖아요. 액수가 변한다는 거죠.
0: 아.
1: 그러면 보험료 일부를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투자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투자 수익 좋지 않으면 유동화를 신청하는 시점에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적용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같은 이유로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도 제외가 되는데요.
0: 네.
2: 이 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금리 연동형은 시장 금리에 따라 적립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판매됐던 그 단기납 종신보험 있잖아요.
0: 네.
2: 이것도 역시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0: 그렇다면 지금 짚어주신 것들 있잖아요.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또 단기납 종신보험. 얘네들만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사망보험은 다 가능할까요? 제발.
1: 죄송해요. 아니에요. 내가
0: 그렇군요.
1: 왜 죄송하지? 네.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요.
0: 네.
1: 우리 뭐 종신보험 때문에 정기보험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0: 네.
1: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일반 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0: 네.
1: 재해사망보험금 역시 네. 유동화 대상은 아니고요. 보험금 지급이 확정적인 종신보험과 달리 지급 그 여부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유동화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그 외에도 정기보험, 상해사망보험, 재해사망보험 이런 경우들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 메모 꼭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남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2: 네, 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연

0: 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금융위원회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30세의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예정이율 7.5%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월 8만 7천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가 70세의 사망보험금의 90%를 유동화한다면 20년 동안 매달 약 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아하. 네, 이를 뭐 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 네.
2: 약 314만 원씩 20년 동안 총 받는 게 6,283만 원 받게 됩니다. 왜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2,088만 원인데
1: 네.
2: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면서 1,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좋은 정책이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지금 예로 들어주신 그런 사례만 보면 꽤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제발 제발 예 많이들 그러실 수 있길 바라면서 여쭤봅니다.
0: 전혀 그렇진 않고요.
1: 아하, 예.
0: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인데요.
1: 네.
0: 아까 예정이율 7.5%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상품이 전혀 없습니다.
1: 없어요?
0: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유동화 비율이나 뭐 지급기간, 신청 당시 나이나 가입한 보험 상품, 예정이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1: 네.
0: 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수령금액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점이요. 이 제도 자체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
1: 네.
2: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 몰래 목적은 유족한테 사망보험금 상속인 부분이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보험금을 전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 음흠.
2: 일정 금액은 반드시 사망보험금으로 조금은 남겨둬야 되고요. 유동화는 최대 사망보험금의 최대치는 90%까지 가능합니다.
1: 네.
2: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과 유동화 비율도 본인의 필요에 맞춰서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1: 네, 그렇군요. 가족을 위해 준비해뒀던 종신보험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알아봤는데요. 모든 종신보험이 다 가능한 건 아니다.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관련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우리 집도 한번 활용해볼까 하시는 분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보험 상담 전문가와 함께 점검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또 실시간으로 850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 삼별 그 삼별 회사 아시죠? 삼별 예 삼별 실비 들었는데요. 지금 폐암 항암 중입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약이 있는데 실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은 엔허투입니다. 엔허2라는 그런 새로운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셨나 봐요. 이게 실비로 그 커버가 가능한지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혹시 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0: 이건 뭐 심사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아마 예상하기로는 비급여로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입원해서 하시는 건지
1: 예.
0: 통원에서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또 예. 보상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1: 예.
0: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더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우리 8500님께서는 상담 신청도 그 원하신다고 또 추가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 우리 출연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게끔 저희 제작진이 방송 끝난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우리 또 돈 되는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포인트 홍하나 팀장님.
2: 네. 암은 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1: 네.
2: 보험은 점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의 치료도 보장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최정현 팀장님.
0: 네. 이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성현 홍하나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 잠시만이라고요? 예, 뭔가 뭐 다른 내용이 뭐 남아 있습니까? 예,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잠시만을 외쳤어요. 스톱, 스톱. 예. 그 오늘 진짜로 문자창 보니까 와, 오늘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9709님께서도 그 가입돼 있는 보험들 저도 체크받고 싶습니다. 상담 뭐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요즘은 보통 그 어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두 팀장님들께서 상담을 가보시면?
2: 오늘 뭐 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네.
2: 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 이런 치료법도 있더라. 뭐 표적도 있더라. 주입자 치료도 있더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1: 네.
2: 그리고 주위에서 보니까 암은 많이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들더라.
1: 네.
2: 이런 걸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네. 걱정을 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기존에.
1: 오,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러한 니즈에 또 맞춰서 상담이나 설계가 진행될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잘 맞춰주시는지.
0: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 가입 순서를 일단 강조를 좀 해드리는데요.
1: 네.
0: 실비, 그 다음에 중대한 3대 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와 치료비,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단비가 이제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 네.
0: 그리고 1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말씀드린 그 치료비 쪽으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정말 그 수많은 상담 경험 또 설계 경험 가지고 계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앞으로도 여러분들 본방사수 계속 해주시고요. 계속 잘 청취 부탁드리면서 상담 요청도 또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혹시 또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드리고요. 끝곡으로는 IOI의 갑자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도 많고 작업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방면으로 관악터널 한 3차로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뒤로 금천 나들목부터 속도가 줄어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신내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월릉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 사이가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고장차 세워져 있는 데다가 서양양 부근 2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참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7월 더위가 한창일 때면 할머니 댁 툇마루가 문득 떠올라요. 툇마루에서 뒹글뒹글 놀다가 매미소리와 산비둘기 소리를 자장가삼아 스르르 잠이 들곤 하죠. 마루를 스쳐가는 바람은 이불처럼 몸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눈을 떠보면 할머니는 말없이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고 툇마루 한켠에는 우물물에 담가둔 노란 참외가 놓여있었죠. 그늘 하나, 바람 한 줄기, 그리고 할머니의 부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7월 28일 화요일 첫 곡은요, 해바라기의 음악으로 문을 엽니다. 여름, 여름. 좋네요. 이 곡, 해변가요제인가요? 빰빠밤바라바밤. 이 곡 나올 때 정말 신났는데, 스튜디오 버전은 많이 정제가 됐네요. 자, 한낮에는요, 찜통더위가,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이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네요.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툇마루에서 부채질만으로도 시원했던 그런 여름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뜨거운 커피를 앞에 놓고 있네요. 시원한 물 주라! 3984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준영님, 현우 PD님.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등목이 너무 시원해서 행복했던 여름이 생각나는 폭송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요, 청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저도 방학하고 싶어요. 크크크. 방학의 휴가 기간이라 그런지 길은 좀 한산하네요. 예, 오늘 방송국 오는데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김처봉만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호형님 한포성 출첵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무더위가 대단하네요. 이런 날은 시원한 화채 한 사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크. 폭성 들으면서요. 야, 저도요. 먹고 싶다 화채. TBS 정상화 힘차게 응원합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현우 PD하고 냉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 좀 시원할까요? 웃는 식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퇴근길 인사드립니다. 어우. 아침에 퇴근하시는군요. 함디님, 최근 Folk Forever란 공연하신다는 소식 듣고 일렬 예매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앉아 계실까? 또 우리가 또 반갑게 인사는 안 해야겠습니다. 10월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한포송 계속 함께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에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희 공연합니다. Folk Forever라는 타이틀이요. 유리상자, 그리고 시인과 천장, 박학기. 그 세 팀에서 공연합니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해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춘호의 폭송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로 꾸며봤습니다.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배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꼭꼭꼭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비싸 하시는 분들 방법 있죠. 무료 TBS 앱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받아놓으신 분들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살짝 오셔요. 그래서 TBS FM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영상은 안 나가고요. 음악은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께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고 해요.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지난번 장필순 씨하고 락 페스티벌 연습했던 사진도 올라가 있고요. 거기 우리 작가가 제 사진에다가 또 반짝반짝 빛을 그려놨더라고요. 하긴 좋습니다. 아무튼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이야, 전주만 치네요. 김성규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달인님, 오늘도 덥지만 유튜브로 2시간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저희는 음악 보내드립니다. 4월과 월 바다의 예언인 그리고 김원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찻집.

소리로 바다가 보이는 찻집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이 병역의 의무가 있죠. 당시 제가 해군 홍보단에 정말 어릴 때 한번 그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당첨이란 자 오십시오라고 이제 합격이 됐는데 나올 때 그때 저를 배웅하신 분이 김원중 씨였어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오십시오. 오시면 잘해드립니다. 뭘 잘해준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낌상. 6832님, 함대님, 현우 PD님, 꽃을 좋아하시는 친정아버지, 그리고 채소가꾸기를 좋아하시는 할머니, 밭이냐 텃밭이냐로 다툼이 일었지만 어느 해부터는 한쪽엔 꽃밭, 한쪽은 텃밭으로 장미와 채송화, 분꽃, 각종 꽃이 피고 꽃집으로 불리고 한쪽엔 옥수수가 달리고 옥수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하셨어요. 그때의 추억이 그려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아, 옥수수 지금 먹을 땐가요? 제가 엊그저께 옥수수를 한 두 개 받아서 먹었는데 먹으면서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방학 때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요. 그 진부령에서 옥수수를 쪄가지고 파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새벽에 비닐봉투에 담긴 옥수수 고이 품에 안고 오다가 차에서 먹었던 기억나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강원도 찰옥수수. 침이 넘어갑니다. 이 아침에. 행복채널님께서 어제는 친정엄마의 생신,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특별한 인연이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 생신을 어떻게 축하해드리나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해야 될까? 더운 여름 생일이라 우리들 고생시킨다고 하시지만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네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님들. 에이, 뭔 일이래. 아유, 참. 오늘도 편안한 방송 부탁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편안한 방송만 할까요? 퀴즈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함 퀴즈. 자, 인천에 있는 이곳. 야, 좋다. 이름만 들어도 좋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7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종도 바닷가인가? 377만 명이 영종도 바닷가에 모이면 엄청나겠는데? 자, 특히 가장 혼잡한 날은요, 8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2시간 전에 도착했다가는 비행기를 놓칠 수, 비행기이구나.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을 앞두고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저도 뉴질랜드에서 올 때 1시간을 남겨놓고 갔거든요.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짐들이 못 타가지고 짐이 일주일 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여행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그냥 선물 드려라. 그냥 뭘 문제를 이렇게 내. 그냥 나도, 야, 너무하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이지 1번. 기차요. 기차역에 사람들 많이 타잖아. 377만 명 타려면은 기차역으로 가야지. 2번 공항. 가만있어. 비행기도 많이 타잖아. 어딜까요? 자,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여행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곳은 어딜까요? 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기차역, 2번 공항. 둘 중에 하나 찍으십시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안치환입니다. 하얀 비행기. 그리고 마이언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날아갑니다.

잠시만요. 복성학교 계시고요. 안치원 하얀 비행기 그리고 마이언트 메리였습니다. 공항 가는 길. 자, 오늘 한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쉬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좀 쉽긴 하네요. 그냥 선물을 드리지 그래요. 아,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뭐 2번 공항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요, 휴가철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고 보안 검색 장비도 최대 44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출발하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보름 동안 이용객이 377만 명? 와,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주도를 한번 내려갔다 와야 돼서 저는 휴가철이 지난 후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저도 같이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24님, 아, 좋아요. 오래간만에. 아하, 빨리 가야지. 2번, 공항. 아, 신혼여행 갈 때 늦게 가서 못할 뻔했어요. 어떻게 되나?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아, 참. 아슬아슬해요, 항상. 밖에서 볼 때는 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 정체되어 있죠. 그, 짐 검사 받고, 뭐 하느라고요. 아, 오늘 다 연다고 하니까, 최대 44대까지 다 열어야 돼. 아유, 들어가면은, 찜통에, 아유, 어마어마해요. 자, 4179님께서 정답 2번 공항입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비행기 타고 여행 가본 지 오래됐어요. 하루만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마음을 좀, 강하게 드세요. 그리고 가시죠, 한번. 하루만이라도. 언제 서비스를 내가 해야 될까, 또 그런 마음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이 자영업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유. 6610님, 정답 2번 공항. 크, 사람보다 물건에 치이고 참 복잡하지만 여행이라 생각하면 이 또한 행복이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요. 진짜 짐 많죠. 참 놀랍기도 해요. 각자의 몸무게만큼, 몸무게 한 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짐들을 몇 개를 싣는 거예요. 사람 태우고 짐 싣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 와, 진짜 놀랍습니다. 유기님께서는요. 공항은 언제나 설레이고 좁습니다. 좋습니다. 아, 뭐 이별도 숨겨 있지만요. 아, 그런데 문제가 정말, 아, 이번에는 쉽네요 하셨어요. 쉬우셨죠. 그런데 어떡해요. 이 선정은 안 되셨으니. 아유, 유기님, 이렇게 함께 문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셨어요. 9913님께서는요. 공항, 언제나 공항 가는 건 설레기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흑흑 하셨는데요. 이 문자, 현실은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설레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요즘 잘 설레이지 않아서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렐 기회가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건가요? 한번 가셔야겠네요. 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 분 선정했습니다. 한 분 선물 받으실 분, 오늘 한 분 선정했습니다. 어느 분을 선정할까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5130님. 정답 공항입니다. 저는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유럽이 점점 더워진다는데 갈까 말까 걱정이에요. 가셔서 걱정하시죠. 5130님은요, 성함과 주소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이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선물이 공항을 통해 갈 수 있도록. 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외국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악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조성모입니다. To Heaven.

많이 있어서 두 시간 꼭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청도골짜기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남의 밭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조카 한미자님 환갑이라 축하의미의 문자 올립니다. 어제도 세시봉과 연주 최고였습니다. 어? 방송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응원이 또 저를 춤추게 하네요. 4636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집 한 채 크기의 작은 소행성인데 바오밥 나무는 자신의 별을 휘감을 만큼 깊고 크게 자라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바오밥 나무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가뭄을 견뎌요. 비결이 있는데요. 거대한 몸통에 빗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래요. 비가 올 때 충분히 빗물을 채워두기에 목마른 계절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뜨거운 계절을 견딜 수 있는 건 폭성에서 제공해 주시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남은 하루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제가요. 아, 조영필 미지의 세계 신청해 주셨네요. 어우 좋은 노래예요. 자 듣고 힘을 내겠습니다. 4636님 신청하신 음악 출발합니다. 조영필 미지의 세계.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광양, 그 경상북도, 경산, 고령, 그리고 경주 중북부, 경상남도는요, 양산, 김해, 밀양, 의령, 창녕, 그리고 합천 중부, 대구는 대구 중부, 이 지역은 폭염중대경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요, 혹은요, 휴가차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 삼가하시고요.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할 때 모자 또는 양산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물 정말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셔야겠죠. 자, 안전운전. 네, 아니라 안전 재난 경보 잘 들으시고요. 더위 잘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꼭꼭 보내드리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잘안 보여서 일어서겠습니다. 김현식, 사랑했어요 듣고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 군데군데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부근부터 성수대교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뒤로 더 밀린다는 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양양터널에서 서양까지 밀립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한플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과 사랑을 노래하는 명곡 준비했습니다. 시카고의 1986년 명곡 Will You Still Love Me? 입니다. 아마 시카고 하면 피터 세트라의 미성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곡은 피터 세트라가 팀을 떠난 뒤 새로 합류한 베이스 겸 보컬리스트 제이슨 셰프가 메인 보컬을 맡아 대성공을 거둔 곡입니다. 그의 미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곡을 아주 화려하게 빛내주었죠. 이 노래는 80년대 팝 락 사운드의 편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거장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가 다듬어낸 감각적인 피아노 라인과 시카고 밴드 고유의 웅장한 브라스 섹션이 겹겹이 쌓이는데요. 특히 후반부에 터져나오는 터프하면서도 서정적인 일렉트릭 기타 솔로는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제목 그대로 내가 늙고 세상이 변해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하고 가만히 묻는 노랫말이 가슴을 울리네요.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참 축복받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기 쉬운 7월의 끝자락, 오늘 아침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고맙다 는 마음의 인사를 살며시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카고, Will You Still Love Me?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상평 궁금합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합니다.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감상평 많이 보내십시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신곡은 최백호 선배님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7월 24일 날 음원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박수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신예들의 젊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최백호 선배님과 함께 음악을 하는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최백호 선배님도 즐기시고요. 재밌으시대요. 그리고 요즘 또 저희 공연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공연장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찾아보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독특한 음악들, 그리고 설마 이 음악을 들을까 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 공연장을 찾아오고 함께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최백호 선배님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고, 함께 음악하면 좋은 뮤지션으로 손꼽아서 일순위 함께 좀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최백호, 제목은 박수입니다. 7월 24일 발매되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 주거든 박수를 쳐주오. 내 삶의 시간들 칭찬해주오. 내 죽거든 춤도 춰주오. 모두들 일어나 춤을 춰주오. 행복했으므로, 매우 행복했으므로 그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소. 창공의 높은 새들처럼 저 푸른 파도의 돌고래처럼 내 죽거든 박수를 쳐주오라는 가사. 음악만 듣고선 젊은 세대들과 음악을 만들었는데, 아니 어떤 친구가 곡을 썼길래 이런 가사를 썼나 하고 봤더니 최백호 선배님이 쓰셨네요. 최백호 작사 작곡, 편곡에 피아니스트 이명건 씨가 했고요. 멤버들 구성을 보니까 요즘 공연 많이 하시는데, 이야 춘호 씨 진짜 재밌네요. 아 젊은 친구들과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로 음악을 한다는 것, 이런 재미가 있네요 하시던 최백호 형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구성이 재즈를 하는 그 연주자들 같아요, 느낌이. 최백호의 박수 함께 했습니다. 유기님께서, 아, 최백호 선생님,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 목소리. 그래요. 점점 노래를 쫙 아래로 까시네요. 요즘 공연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이 약간 템포가 있는 곡들은, 예전에 영일만 친구 이런 것들은 그때 곡들 하시나? 요즘 발표하신 곡들 빠른 템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낭만에 대해요. 이거 하나면 끝나지 뭐. 앞에 뭐 내죽거든 박수를 쳐줘 하다가 도라지 위스키 한번 쫙 긁고 나면은 박수 다 치시지. 잘 들었습니다, 백호 형님.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랙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믿고 듣는 아티스트.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키보드 연주자 정원영 씨가 선우정아의 게시물을 보고서 한참 웃었던,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글을 썼나 봐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이제는 그만 해도 될 텐데 쉼 없이 좋은 음악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 선우정아. 7월 23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제목은요, 더 바라지도 않겠어. 제목은 그런데 뭔가를 많이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해 봅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우정아입니다. 더 바라지도 않겠어.

초초, 초초, 좋네요. 가망 없는 순정, 개나 주겠어. 자, 사운드가 참 재밌죠. 아, 선우정아 씨 더버라지도 않겠어. 늘 함께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곽은정이라는 엔지니어예요. 여자 엔지니어인데 아주 보통 여성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소리에 있어서 과감한 표현을 잘 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 중에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다른 장르들도 너무 잘하지만 힙합 장르의 음악에 아주 또 탁월한 또 선구한 잘 정제된 소리를 내고 있고요. 마스터링에는 요즘 마스터링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BK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김범수 씨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몇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사의 선우정아, 곽은정 이두 분이 함께했네요. 제 느낌에는 가망 없는 순정 개나 주겠어. 이 부분을 곽은정 씨가 쓰지 않았을까. 충분히 쓸만하죠. 작곡의 선우정아, 편곡의 선우정아. 아, 그리고 함께 연주한 친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남메아리. 어우, 이름 예쁘네요. 이름 멋지네요. 키보드에는 선우정아 씨 함께 했고요. 조성태 씨. 그리고 오르간, 여러분들, 오르간 하면은 옛날에 풍금 많이 생각하시죠? 발로 막 밟아서 바람을 집어넣던. 야, 그거 키워놓으면은 몇 음 못 가서 내가 발로 바람을 집어넣어야 할까? 아니면은 손으로 건반을 쳐야 할까? 우리 현우 PD 발로 바람 넣는 거지 흉내 내고 있네요, 지금. 교회 오르간이 있고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교회 오르간을 약간 변형시킨 하몬드사에서 나온 종류의 B3 오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락그룹이죠. 락그룹, 하이웨이 스타든, 딥퍼플. 이런 팀들이 많이 사용하던 막그 소리. 그리고 도어스도 B3 오르간을 통해서 베이시스트 없이 발로 베이스를 연주하죠. 아, 레슬 소리랑 레슬린 앰프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가 오웨이 오웨이 오웨이 오웨이 확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정말 멋진 오르간 연주했네요. 신예찬이었고요. 베이스는 백경진 씨. 그리고 우리 정아 씨가 드럼에 프로그래밍을 했네요. 그리고 또 어쿠스틱 드럼을 또 따로 또 연주도 했고요. 이지원 씨가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악기 소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가짜 오케스트라 그리고 가짜 브라스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뭘로요? 컴퓨터를 통해서 손정 씨가 했습니다. 아, 새로운 친구들의 활력이 두드러집니다. 이 곽은정 엔지니어 얼마 전에 아니군요. 선우정아 씨

씨 앨범을 듣고 나서 다양한 광한정 씨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전화 한번 했어요. 잘 지내니?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은정 기사님. 잘 들었습니다. 아, 푸른도님께서 한줄 평을 또 해주셨네요. 닫힌 창문을 여는 뮤지컬 여주인공의 힘찬 넋두리.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가망 없는 순정 개나 주겠어. 더는 주지 않겠어. 아까운 나의 마음을. 정아 씨, 우리 음악으로 결혼을 합시다. 마음을 달라고는 안할 테니까. 음악이나 좀 주시고 가끔 나와서 음악 얘기 한번 해보죠. 잘 들었고요. 다음 음악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존박입니다. 존박. 존박 씨하고는 KBS 프로그램에서 그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음악을 써가지고 존박 씨가 노래를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음악을 하나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지내라고 그만해요. 음악으로 들어왔네요. 7월 23일 발매한 음원입니다. 여름은 돌아와. 듣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와.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불렀어요. 존박 와라. 내가 화음은 넣어줄게. 존박은 돌아와야 할 텐데 멀리가 있네요 지금. 자, 존박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고요. 존박 작사 작곡이고요. 편곡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 반가운 이름 있네요. 기타리스트 홍준호 씨가 함께 하셨어요. 어쩐지 기타 소리가 쫄깃쫄깃하고요. 이곡 앞서 마찬가지로 엔지니어 곽은정이 함께 했고요. 마스터링은 BK. 베이시스트 김범수 씨가 작품을 만들었네요. 색깔 비슷하죠? 참 좋습니다. 잘 들었어요. 에어컨 바람을 피해 골목 따라 살랑이던 흰 티셔츠 너의 웃음. 아직도 내 하루에 살아. 괜히 들른 오래된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나의 얼굴.

그때의 나와 닮아서 멈춰 있어? 그래서 멈췄다는 얘기죠? 그립다는 얘기죠? 아, 여름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존박 씨. 자, 아, 저와 함께 10월 달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 포크계의 또 어른이시죠, 이제. 이제는 이 친구도 어른이 됐어요. 박학기예요. 바다 가자라는 곡이에요. 어떤 곡일까요? 궁금해요. 그 유정현이라는 뮤지션 아티스트가 다 했네요. 보안이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고 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학기입니다. 7월 24일 발매했고요. 바다 가자.

7월 24일 발매되는 음원입니다. 아, 바깥길 바다 가자. 어디야? 뭐 해? 바람 쐬러 가자, 둘이서. 왜? 아, 여럿이 가면 안 돼? 아, 참.

그 둘이만 놀러 다니니까 삐지지. 자, 박학기 작사 팀 8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으로 곡을 만들었나 봐요. 박학기의 작사, 팀 8의 작사. 팀 8.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모르겠네. 편곡의 유정현.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컴퓨터로 한것 같은데요. 야, 기타는 안 되나 봐요. 기타는 최재혁 기타리스트가 연주했네요. 기타 치기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의 반광옥 했고요. 박학기 씨가 제작을 했습니다. 아, 잘 들었어요. 언제나 들어도 목소리가 상큼 예쁘죠? 싱어송 나갈 때또 뒤에서 아주 또 아름다운 멋진 목소리로 크로스를 해주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는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작업송이네요. 둘이서 가자 그래서요. 지치기 힘들 때 이렇게 쉬어가는 거라고 하네요. 모두 내려놓고. 예,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좋은 노래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노래 또 함께 해보죠. 오랜만에 10cm 음악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영어예요. The Darkest Night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7월 22일 발매가 되었고요. 이토준지라는 일본의 유명 만화가가 있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이토준지 원작 드라마 시리즈 테마곡이라고 하네요. 일본 드라마에 삽입이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호 감독이 만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요즘 한일 간에 뭔가 교류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국 감독이 일본 스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영상미도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또 새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10cm입니다. The Darkest Night.

다키스트 나이트 10cm의 목소리였습니다. 7월 22일 발매되었고요. 일본 유명 만화가 이토 준지 원작 드라마 시리즈 테마곡. 일본 드라마에 삽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10cm는 창법이라고 해야 되죠. 노래 부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소리 내는 그런 것들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노래를 그 10cm가 발표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대개의 어떤 노래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해요. 약간 허스키 그리고 긁히는 듯한 소리 매력 있습니다. 옆과 톡사님께서 바로 또 문자 올려주셨네요. 아유 목소리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끝내주네요. 드라마 언젠가 보게 될 시간들이 있겠죠. 한번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3983님께서 이토준지, 이토준지는 일본의 공포 만화가 대가. 그렇군요. 어쩐지 분위기가 음악에 잘 녹아든 것 같다고 하셨고요. 10cm의 또 다른 모습이라 놀라워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약간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했거든요. 이야, 3983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아이돌 그룹이에요. 제로베이스 원 멤버 이기단 김태래가 참여한 김창훈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상 이 곡도 아마 곡은 오래전에 발표된 곡일 것 같고요. 김태래의 목소리로 7월 23일 발매된 회상이라는 곡입니다. 김태래는 고교 시절 밴드부의 보컬 출신이라고도 하고요. 이 곡은 산울림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수록된 곡입니다. 들어보죠. 김태래입니다. 회상.

좋네요. 그때 음악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죠. 지금의 멜로디만 그대로 있고 음악적인 분위기 그리고 노래하는 창법, 가사를 전달하는 느낌도 달라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그 당시 김창완 선배의 목소리로 들었던 그 담백 큰 목소리 느낌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네, 색은 완전히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멤버들 참여한 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딧 한번 볼게요. 김창훈 작곡, 김창훈 작사. 편곡에는 저희가 유정현 씨가 누군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유정현 씨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함께 했고요. 기타만 직접, 연주를 하신 것 같아요. 디너 코트라는 분이 연주하셨는데, 디너 코트는 싱어송라이터 이태영 씨입니다. 잘 들었어요. 아주 달콤하네요. 요즘 시대에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6832님께서 조금 더 풋풋한 사랑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지네요 하셨어요. 네, 좀 풋풋하지요. 풋풋하지요. 김창완은 툭 던지듯 그런 풋풋함이라면 여긴 조금 더 정제된 풋풋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이 잘된 풋풋함? 잘 들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음원 발표했습니다. 7월 22일. 아, 새로운 음원은 아니고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를 리메이크 했습니다. 어떻게 리메이크 했는지 궁금하시죠? 듣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름 생각나시죠? 다음 곡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박찬영 경력이 재밌습니다. 그 첼리스트예요. 근데 곡을 발표했어요. 사랑 그리고 사랑.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박찬영 씨는 국립경찰교향악단. 슈퍼밴드 첼리스트 2019년에. 아, 크레딧 보니까 저는 오르간의 함화빈 씨가 생각이 나네요. 딱 눈에 보이네요. 왜 그러지? 죄송해요. 음악 들으면서 인사 나눠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곡은요. 박찬영 사랑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땅 함춘호였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1시 기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필수 업무 외에 야외활동이나 작업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의 안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지금 노원교 조금 못간 지점 3차로 작업합니다.

0: TBS 정오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자 매매 일시 중단을 포함한 시장 조치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또다시 검은 화요일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전 9시 14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27%, 코스닥 지수는 7.52% 하락했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투자 상품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전체적으로는 강화된 기본 예탁금이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고 투자 한도로 상한선을 설정해 아래 위로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7을 기록해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12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침체 속에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이용한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가운데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이 지난해에만 최소 5만 9천 명, 최대 11만 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최소 7,600억 원, 최대 1조 5,5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핵 추진 잠수함의 획득 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법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 이른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7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절 73주년 기념 행진의식이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밤낮 없이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상암동 주변과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 사이 마포대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는 버스와 승합차의 추돌 사고도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조금 더 와서 한남대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도 도로 통제하고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여의도 부근이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고요.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가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곤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곤충들을 불나방이라고 부르는데요. 투자해서 한 방을 노리고 위험하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불나방에 비유하긴 하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나 남들 다 벌었다는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 곤충들이 불로 달려드는 건 위험을 몰라서라기보다 빛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달빛이나 별빛을 기준으로 길을 찾는데 가까이 있는 불빛을 길잡이로 잘못 보는 거라고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인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위험한 불길이었던 그런 때 말이에요.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앞에 빛이 내 길을 비추는 신호인지 아니면 위험에 대한 경고인지를 구분하는 지혜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 집 가정경제의 환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0: 내가 말했잖아, 보험은 점검해보라고. 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들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이제 이쯤 되니까 우리도 좀 많이 편해지고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혼자 민망하게 내가 막 이러면 같이 좀 불러주셔야죠.
1: 몰랐네요.
2: 몰라요.
0: 네. 아, 오늘 여는말에서는 투자에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나방에 비유한다. 불나방이라고 부르곤 한다.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두 분은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뭐 재무, 뭐 금융, 경제 이런 그런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럼 네네. 주변에서 좀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공통적인 습관이나 어떤 공통적인 태도 이런 게 있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제가 보니까 의외로 그 성공하신 분들이 투자를 대박을 보지는 않고요.
0: 네.
1: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고 꾸준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 바구니에 그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0: 네.
1: 보니까 분산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0: 분산
1: 같더라고요.
0: 분산 투자.
1: 네.
0: 한 번에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우리 그냥 묻어두면 오른다 뭐 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분산 투자 달걀도 한 바구니에 남는 게 아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구인선 팀장님은 뭐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2: 네, 우선은 제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아 부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시거든요.
0: 너무 부럽지 않아요?
2: 부럽기는 한데 반대로
0: 네.
2: 실패하신 분들이 더
0: 너무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본인만의 꾸준한 원칙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조급함보다는 당연히 기다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0: 네.
2: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믿고 실패를 또 기록도 한번 해보시면서
0: 네.
2: 복리의 힘을 꾸준하게 좀 쌓아가는 태도 이거를 많이 중점으로 두시더라고요.
0: 표현은 다르게 두 분 다 너무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 결국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구팀장님께서도 기다림의 미학, 아까 뭐라 하죠? 복리의 힘,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제 이성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똑똑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이 쉽죠?
1: 맞아.
0: 이거 말로는 쉬운데.
1: 어려워요.
0: 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다 부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주식으로 한 방 두 방 뭐 노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정경제 우리 든든하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는 또 쌓아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좋은 정보 꿀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네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 알고 계시죠? 재방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금융당국은 청년, 서민 실수요자가 겪는 불편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관리하고 있고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실수요자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에 가계대출 여력을 대부분 소진한 점도 검토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정부는 이 실수요자 지원과 별개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상 출근과 업무를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43.8%였고요.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49.8%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해 정규직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조정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우와 폭염 등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홈쇼핑에서는 코트와 무스탕, 패딩 등 겨울 패션 상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큰 비수기에 겨울옷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업계도 재고 할인 행사와 신상품 선공개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 잡기에 나선 건데요.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겨울 패션 상품 주문액은 주요 업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캐시미어 코트와 무스탕, 양모 재킷 등이 할인 기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GS샵은 겨울 아우터 중 코트 주문액이 전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창고 개방 콘셉트의 할인 행사를 통해 역시즌 수요를 공략하고 있고요. 롯데홈쇼핑도 특집 방송을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섰으며 양모 재킷은 방송 1시간 만에 만 세트가 팔렸고 구스다운 재킷과 코트도 각각 1,000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대홈쇼핑은 겨울 컬렉션을 미리 공개하며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BOBO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라고 합니다. 함께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는 끝나도 어린이 보험은 끝나지 않는다, 입니다.
0: 근데 앞에가 좀 슬퍼요. 어린이는 끝나도. 그래요. 우린 모두 어른이 돼야 하죠. 맞아요. 보험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린이 보험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1: 자녀가 이제 15세가 되면 어린이 보험을 바꿔줘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아이 보험은 나이가 찼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장의 만기와 갱신 여부, 암뇌,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유 보험료를 자녀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린이 보험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저희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사연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가 얼마 전에 만 15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분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이가 만 15세가 됐으니까 기존 어린이 보험은 의미가 없고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종신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서 평생 이득이라는 그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처음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에 학원 앞에서 동네 엄마들을 만나고 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2: 민우 엄마, 얘기 들었어? 우리 애들 이제 생일 지나면 만 15세 넘잖아. 그럼 기존에 들었던 어린이 보험은 싹 정리하고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해. 15세가 넘으면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보장으로는 혜택이 제대로 못 받아.
0: 진짜? 안 그래도 설계사분한테 어린이 보험 바꿔야 한다는 연락받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바꿔야겠다.
1: 어머, 자기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린이 보험이 보장 범위도 넓고 면책 기간도 없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깨? 절대 해지하면 안 되고 30세까지는 무조건 유지하는 게 이득이야.
2: 아니 내가 보험 잘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인선 엄마는 잘 알고나 말해.
1: 흥, 나 뉴스에서 봤다니까. 내 말 들어. 나영 엄마야말로 똑바로 알고 말해.
0: 어우 나영 엄마, 인선 엄마, 아유 그만 싸우지들 좀 봐. 아우 둘이 뭐 머리채 잡게 생겼네.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잖아. 서로 자기가 맞다면서 옥신각신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저는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설계사 말만 믿고 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정말 보장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납니다. 정말 15살이 되면 어린이 보험은 쓸모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중학생 아들한테 벌써부터 종신보험을 안겨주는 게 맞는 선택인지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이고 속 시원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화성에서 우리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꾸준히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근데 사실 뭐 모든 어떤 보험에 관한 문제에 딱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그동안 잘 유지하고 돈 냈던 보험을 건드렸다가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자녀 나이가 15살 이상이 됐으니 이제 어린이 보험은 끝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0: 네.
1: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가장 많이 알려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0: 오해다. 그 어린이 보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이가 뭐 크면 뭐 15살이 되면 뭐 보장도 끝나는 것처럼 오해하시기가 쉽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가입 가능한 나이, 보장 기간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보통 태아부터 만 15세까지 가입할 수만 있지만 보장은 가입할 때 정한 만기까지가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는 물론 중장년이 되어서도 약속한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 그 말인 즉슨 가입 가능한 나이를 가지고 이런 보험 이름을 붙여놓긴 했으나 이제 보장 기간은 꼭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이제 때가 됐어요. 성인보험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말들은 왜 하는 거예요?
1: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보험 판매를 위해서 많이 좀 사용하는 설명 방식과도 좀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3: 네.
1: 어린이 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이제 권유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3: 예,
1: 또 하나는 어릴수록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보험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면 유리하다는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 종신보험은 실제로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3: 네.
2: 그래서 지금 가입하면 평생 보험료가 낮다는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3: 네.
2: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지금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3: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뭐 저렴하게 가입하는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중학생 자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보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3: 네.
1: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목적이 분명한 보험인 건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한 보험인 거죠.
3: 그렇죠.
1: 네, 즉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는 이게 맞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3: 네.
1: 아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나이도 아니고 사망 보장이 가장 시급한 시기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보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보면서 자 청취자분의 자녀가 갖고 있는 지금 어린이보험 보장이 어땠나요?
2: 네. 우리 사연자님 자녀의 어린이보험에는 아토피, 선천성 질환, ADHD, 정신질환처럼 성장기에 특화된 보장들이 있었습니다.
3: 네.
2: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3: 네.
2: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병 보장도 사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보장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3: 그렇죠.
2: 있습니다.
3: 암뇌심 이거 3대 질병이잖아요.
2: 그렇죠. 게다가 또 20년 납입 100세 보장으로 잘 가입을 해주셨고 어릴 때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성인 기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3: 네.
2: 그렇다면 이 소중한 보장을 굳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3: 그러면 기존에 해두셨던 어린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점검 보완을 그래도 해봐야 할까요?
1: 네, 우선 예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네.
1: 그러니까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전부 뭐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면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3: 네.
1: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3: 네.
1: 그래서 지금 부담이 없어 보여도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3: 네.
1: 또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비가 너무 적거나 뇌출혈처럼 일부 질환만 보장을 하고 뇌혈관 질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구조다라면 여기서 또한 보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서도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채우는 방식이 당연히 먼저가 됩니다.
3: 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어린이 보험이 비갱신형 위주고 또 보장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갱신형이 많거나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럴 경우엔 전문가와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언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담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아주셨다고요?
2: 네. 오늘 솔루션은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자가 아니라 네. 다른 방향성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더 비싼 성인보험으로 가입시켜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자녀 이름으로 변액연금보험 또는 변액저축보험으로 작게 월 10만 원을 준비해 주시자고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3: 네.
2: 이게 자녀에게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중에 돼서는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근데요, 종신보험 대신 변액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자 이런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아직 15살인데 너무 빠른 건 아니에요?
1: 네, 우선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지 않도록 당연히 건강관리와 건강보험은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3: 네.
1: 그런데 정작 자녀에 대한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 네.
1: 사실 자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3: 시간.
1: 네, 그래서 15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과 성인이 된 35살, 35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돈을 저축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우리 아까 우리 그
1: 복리.
3: 복리의 힘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게 또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뭐 건강 보장도 중요합니다만 남는 보험료를 무조건 뭐 보장성 보험에만 넣기보다 아예 그 미래 자산으로 미리미리 그럼 키워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준비를 일찍 시작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와닿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월 10만 원씩 10년 그렇게 되면 촉 납입 액은 1200만 원입니다.
3: 네?
2: 연평균 5%의 수익률로 운영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5살에 시작해서 25살에 납입이 끝나도 그 이후로 계속 복리로 굴러갑니다.
3: 네.
2: 60세 시점에는 약 8600만 원, 65세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약 1억 1000만 원의 수준의 연금 재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 억 소리가 나게 되는군요.
2: 그렇죠. 1200이 1억 1000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3: 네.
2: 물론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시간과 복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거죠.
3: 복리의 힘.
1: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3: 네.
1: 그러니까 똑같이 10만 원씩 그 10년을 납입해도 15살에 시작을 하면 60세 기준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0만 원이지만 35살에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똑같은 나이 기준으로 약 4,100만 원에 그치게 될 수밖에는 없고요.
3: 네.
1: 시작 시점 그 20년 차이가 60세에는 당연히 수천만 원이 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 네.
1: 이게 바로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인 거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또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변액 상품이라고 하셨던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우리 펀드를 조정하는 관리가 사실상 필요한데요.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3: 네.
2: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서 자녀가 목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3: 네. 그렇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보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또 뭐 따로 또 준비를 해주면 될까요?
1: 네. 그때가 바로 자녀 본인 상황에 맞게 보험을 점검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 예.
1: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좀 부양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종신보험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건강보험을 보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 네.
1: 이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1: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재점검 이게 더 현명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인이 된 이후에 재점검.
1: 맞습니다.
2: 네. 부모님이 지금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충분한데요.
3: 네.
2: 첫째, 잘 가입된 어린이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유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통해 장기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 건강보장은 어린이 보험으로 지켜주시고요. 미래는 시간을 활용한 장기 저축으로 준비해주는 것. 이것만 충분합니다. 네. 이거라도.
1: 우선은 실제로 사연자분도 보험을 바꾸라는 말만 계속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다른 이제 준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3: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좀 보람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집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라면 성급하게 모든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지금 가입한 보험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 15살 됐으니까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바꿔야겠네 뭐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잘 준비된 보험은 괜히 건드리기보다는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신 보험료를 더 늘릴 그런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기보다는 아까 조언해드린 대로 자녀 이름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우리 아이를 위한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전문가 분들과 또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사연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진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우리 집 보험 점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뭐 자녀들 얘기,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성공엔 이유가 있는 우리 천효진 PD님이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노래, 저는 뭐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천효진 PD님, 안현주 작가님은 딱 아시나 봐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라는 아일릿의 It's Me 이 노래 듣고 소비자 민원실 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485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숨은 보험금이 정확히 어떤 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험금이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못 받은 돈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몇 개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누구나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런 질문 민원 보내주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한 몇 주 전에 숨은 보험금이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를 보고 했었는데, 자, 우리 4850님의 질문, 숨은 보험금이 정확히 어떤 돈을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알려주시겠어요?
1: 네, 우리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약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새롭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숨은 보험금은 이미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 돈인데 여러 이유로 아직 지급받지 않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4850님께서 예측하신 게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안 가져간 돈이다. 뭐 그런 개념인가 봅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아주 활력성이 네. 좋았습니다.
2: 네, 예전에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숨은 보험금에 해당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니,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병원 치료 받고 실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아직 청구 안 했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니까 숨은 보험금 맞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 땡. 아.
2: 정답은 X입니다.
0: 그래요?
2: 네, 우선 숨은 보험금은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됐지만요. 아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얘기를 합니다.
0: 지금 경우가 다른 거예요?
2: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 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청구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숨은 보험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숨은 보험금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쪽이라는 거죠.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보험금들이 해당이 되나요?
1: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받을 수 있는 만기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기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존축하금이나 자녀교육자금처럼 약관에서 정한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0: 잠시
1: 거예요.
0: 잠시 질문인데 생존축하금이 뭐예요?
1: 있어요.
0: 이름이
1: 만기가 돼서 내가 만약에 80세 만기였는데 60세 때 생존축하금이라는 걸 줘요.
0: 진짜 말 그대로 생존한
1: 네.
0: 아 지금까지 잘 살아계시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1: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금 드리는 거예요.
0: 네. 아, 그렇군요.
1: 세 번째는 지급이 결정됐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휴먼보험금으로 전환된 보험금인데요.
0: 휴먼보험금.
1: 네. 그리고 이처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생겼지만 소비자가 모르고 있거나 또 주소나 보험사에서 아마 연락이 갔을 텐데 주소나 네. 연락처가 바뀌어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나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보험, 음흠. 예전에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 보험 등을 잊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그 보험업계도 올해 우편과 문자, 모바일 등을 활용해서요. 숨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4850님이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이거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냐고.
1: 네. 본인 명의의 보험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청취자님 메모 해주세요.
0: 아, 그거 제 거 아닌가요?
1: 따라하는 거예요.
0: 아, 그거 아니야. 메모. 메모. 준비. 예.
1: 메모. 네. 준비. 네. 자, 해주셨죠? 인터넷에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찾아줌을 검색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만으로 가입한 보험과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숨은 보험금이 확인되면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회하는데 뭐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런데 보험금을 오래 그냥 계속 두면 이자가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건 맞아요?
2: 아닙니다.
0: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보험이 만기됐다고 해서요. 네. 높은 이자가 계속 붙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보험 약관에 따라 만기 이후에는 적용되는 이율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유리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숨은 보험금은 조회해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대상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거나 부모 명의의 오래된 보험이 있다라면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금이 분명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래전에 가입해 둔 그런 보험들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좀 잊고 있던 나의 숨은 보험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의 이 민원의 핵심 인터넷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하시고 본인 인증만 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 또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까지 간편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든 질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신청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미도와 파라솔 It's My Life.

0: 원래 본조비 노래 아닌가요?
1: 맞아요.
0: 맞죠? It's My Life. 이 노래를 미도와 파라솔이도 불렀었네요. 제가 이게 뭐 드라마에 나온 거죠? 아마.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아쉽게도 미처 못 봐서 이 트랙은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민원은 829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한 달간 입원하셨고 70세 어머니께서 병실 간이 침대에서 내내 간병을 하셨습니다. 퇴원날 뵌 어머니가 너무 수척해지셔서 아버지도 걱정이지만 어머니 건강까지 염려되는데요. 저희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살아 자주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라도 부모님 간병보험을 준비해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어머니도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또 어떤 간병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70세 어머니의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2: 네, 우선 정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0: 네. 그러니까
2: 예전에는 암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라면 요즘은 첫마디가 그러니까 부모님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인 네.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3: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0: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1: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냐 아니면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는 보험이냐라는 차이인데요.
0: 사람을 보내주느냐 그렇죠. 돈을 보내주느냐.
1: 네.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와 제휴된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0: 네.
1: 갑자기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험사에 연락하면 그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니까
0: 예.
1: 특히나 우리 가족들이 멀리 살거나 병원에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주겠군요.
2: 그렇죠. 반면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한 뒤에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고요. 이후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는 이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15만 원의 이제 간병인을 이용을 했고 보험회사에 하루에 15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된다라면
0: 네.
2: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보험은 간병인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고 간병인 사용일당보험은 내가 먼저 간병인을 구해서 쓴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을 그 보전해준다는 건데 이거 예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인사돈 메모 예전에 해두셨죠. 지원보험은 사람, 사용보험은 돈, 지인사돈 이렇게 메모 해두셨던 거 다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0: 이거 괜찮죠?
1: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0: 나라샤 칭찬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1: 그래서 우리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 부모님 곁에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간병인을 직접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사용일당 보험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살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 우리 8293님의 가장 큰 고민, 70세 어머님도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만큼 병력도 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만 하거든요.
2: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주시는데 70세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2: 요즘 간편심사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었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른바 355 또는 325 같은 간편심사 기준인 건데요.
0: 예.
2: 여기에는 이제 최근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 또는 최근 2년 또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이제 최근 5년 안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건데요.
0: 네.
2: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라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꾸준하게 복용 중이신 경우에서도
0: 네.
2: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자, 이제 8293님의 민원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70세시고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1: 네, 저라면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지인 사돈에 따르자면 지원보험은 사람 보내주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보험금이 아니라 오늘 간병인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문제인데요.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다면 병원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전문 간병인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부모님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녀들도 생업을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0: 네,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뭐 그런 문제를 또 넘어서서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꼭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0: 뭔데요?
2: 게 있는데요. 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은 전부 갱신형 구조로밖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연자님처럼 이제 70대 전후에 가입하시는 분이다라면 오히려 갱신형이 합리적인 선택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20년 갱신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계속 납입했던 보험료로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70세 전후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갱신형이 현실적인 좀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0: 하지만 만약에 40, 50대 뭐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갱신됐을 때 보험료를 함께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40대, 50대처럼 아직 젊은 연령이다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45세에 가입해서 20년 뒤 65세가 됐을 때 갱신이 한번 이루어질 텐데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얼마가 변할지 누구도 예측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건데요.
0: 네.
1: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술도 당연히 발전을 할 테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간병비 역시 계속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예, 그래서 간병보험은 아, 이 상품이 무조건 최고입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은 몇 살이신지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자녀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간병보험이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결국 보험도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게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부모님이 70대이시고 자녀들이 타지에 거주해서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편 심사 상품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간병보험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간병 상황에서 부모님은 물론 자녀들의 시간과 일상을 함께 지켜주는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게 뭐 비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위한 그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특히 부모님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그때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생긴 뒤에 알아보시는 것보다 선택의 폭이라든가 어떤 가격적인 유리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커진다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예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시고 부모님 나이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간병보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또 전문가 도움,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문나영 팀장님.
2: 네. 저는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일당.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않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구인선 팀장님.
1: 네, 이제 보험 가입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내 보험이 어떤 상황을 보장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0: 네.
1: 보장 범위를 한 번만 점검해봐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면서 끝곡으로는 폴킴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 길, 연희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 습도는 6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활천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늘 공사 중이다. 이제 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결혼 생활 시작한 사람이나 오랜 만남 끝에 헤어진 사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우리의 삶은 늘 공사 중이라는 거죠. 일하는 곳이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아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흔들리지 말자고요.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더 나아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가보면 공사 중일 겁니다. 완벽한 상황,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삶이 보다 더 만족스럽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다듬어 가야 하는 법입니다.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 주자고요. 7월 28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뽑아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그리고 규병선입니다. 산모퉁이 이 노래 아니에요? 칠갑산

조병선의 칠갑산 듣고 왔습니다. 저는 칠갑산이 그 산모퉁이 바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콩밭매는 안학내하고 시작하는 게 칠갑산인데 산모퉁이 바로 돌아는 저 파블로가 그러는데 김태곤 씨가 부른 송악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아 오늘 아주 후텁지근합니다. 지금 상암동이요. 온도계

33.2도 나옵니다.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했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단적 더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체감 온도가 38도 웃도는 곳이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상남도 양산은 36.9, 경주 부산 이렇게 영남은 35도 이상이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지금 뭐 38도고요. 전남 강주 부산 35도, 서울 33도. 올여름에 대구 경북 극한 더위 역대 최악입니다. 1994년 이게 재현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이 김일성이 죽던 그 해였죠. 아, 무지무지하게 더웠었는데 94년에 그 극한 더위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입니다. 초토화됐어요.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했고요. 지수가 60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매도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 시장 안정화 장치가 잇따라 지금 막 발동되기도 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6108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는 둘 다 10%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요. 야, 지수가 9천을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만 간다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이유가 중국의 그 최대 D램 업체인 그 CXMT라고 그러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여기가 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삼전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를 추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영향으로 지금 우리 증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에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 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이 국민의힘 가입에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 이렇게 했다면서 양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시몬지파라는 데는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변기가 만능인 줄. 쌀 40kg에 아파트 배관이 막혔다. 아니 누가 쌀을 변기에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아파트 공고문이 붙었는데 쌀 40kg이 오수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공고문 사진이 실렸어요. 해당 공고문을 보게 되면 지난 21일 밤에 아파트 저층 세대에서 변기로 오수가 역류해 화장실이 심하게 오염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아파트 측에서는 오수관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배관 업체에서 이틀간 밤샘 작업으로 배관 세척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약 몇 킬로? 40킬로. 달하는 다량의 쌀이 배관을 막고 있어서 오수가 저층 세대에 변기로 역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에서 공고문을 붙여놨네요. 앞 변기에 이물질 절대 금지, 오수관에서 40kg의 쌀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수거한 쌀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황정호 돈가스 PD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인데요. 네, 어떤 퀴즈를 내고 생활 전선으로 사라질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옷가락지.

네,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건데요. 먼저 샵 0951 문자 여시고요. 돈가스 PD가 출제한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25가지 나눔 선물 소개해드릴 거니까 그중에 하나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짧게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돈가스 퀴즈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안전장치가 발동이 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가 되는데 요걸 뭐라 그러느냐? 어렵죠? 보기 두 개입니다. 1번 사이드카, 2번 사이드기어. 예. 요즘 뭐 축하면 저 뉴스에 나오죠. 예. 뭐가 발동됐다고?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랬나? 사이드기어가 발동됐다고 그랬나? 모르시면 몇 번? 1번 그냥 적으시면 돼요. 쉽죠? 예. 모르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25개 나눔 선물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선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사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인터넷 강의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좀 시사 상식과 관련된 퀴즈를 내드려서 돈가스 PD가 지금 마지막 날인데 좀 재밌는 걸 내지. 예. 아주 시사 상식 묵직한 퀴즈를 드려서 그런가 문자들을 많이 안 오고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퀴즈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발동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발동되면 주식시장 매매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가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1번 사이드카냐? 2번 사이드기어냐?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돼요. 네,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1번, 정답 1번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5가지 나눔 선물 중에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와 이 선물을 나누고 싶다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들을 많이 안 보내니까 당첨 확률이 더 높겠네요. 오늘은 6110 청취자께서 일구선생 오늘도 시작 멘트 굿입니다. 허리케인 출기역 이 멘트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저 저를 웃게 만드네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구선생 화이팅이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음악학원도 잘 다니는 거지요. 노래 실력도 뽐내봐요. 항상 방송 잘해줘서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저한테 선생님 호칭은 하시지만 저보다는 위에 형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상암동 보컬 트레이닝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노래 실력 뽐내보라는데 예.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못 갔네. 아, 참.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 남산 씨의 노래를 들어오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인데요. 저는 그래요. 자꾸 들으니까.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들 문자들 보내셨으니까 발표를 하겠습니다. 추첨을 했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이죠. 네. 1번 사이드카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5338번님이에요. 정답 1번 사이드카고요. 파주 오란데 사태를 받고 싶어요. 왜냐? 곧 아버님 생신이셔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립니다. 4255번님 당첨해요. 정답 1번이고요. 분당 개인 택시합니다. 저는 분당 곱창 선물권을 받고 싶네요. TBS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분당 개인 택시 기사님 4255번님한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잘 됐네요. 같은 동네에 가시면 되는 데니까. 이어서 4567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사이드카입니다. 선물은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어제 생일이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해준 아들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돈가스 PD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예. 돈가스 PD가 밖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네. 4567번님께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갑니다. 잘 드세요. 2653번님, 정답 1번 사이드 갑니다. 돈가스 PD 얼른 정상화돼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메기 매운탕 받고 싶어요.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가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예. 아내분하고 둘이 데이트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2653번님한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에 메기 매운탕 2인분. 자, 가서, 현장에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0337번님이에요. 정답 1번 사이드카고요. 가스 PD님 응원해요. 저도 얼마 전부터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 구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서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한참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은 줄일 수 없으니 참 막막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날 오기를 바랍니다. 서로 응원하자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예. 가스 PD가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나오는데, 예,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0337번님이 나눔 선물 뭐 받겠다는 건안 적으셨는데, 빠블로가 목이버섯 보내드린대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드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계속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시!

0: 태진아의 가시어이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5297번님이에요.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이고요. 만두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습니다. 서울 법인 택시하는 박광호라고 합니다. 5297번님께 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댁으로 두 봉지 갈 거예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 이번에는 1005번번님이에요. 1005번님. 정답 1번이고요. 선물은 당아리 김치통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독립하려고 발부동 치는 딸아이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돈가스 PD. 청취자로서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꼭 돌아오실 걸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5번님. 자, 1005번님을 지금 가스 PD가 전화로 연결했네요. 딸아이가 이제 독립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는데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네.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어머니시구나.
1: 네네.
0: 예. 어디세요, 동네가?
1: 안양이에요.
0: 안양이고요. 예.
1: 네.
0: 딸한테 당아리 김치통을 보내고 싶다. 주려고 그런다. 예. 독립하려고
1: 독립을
0: 발버둥 친다라는 게 뭔 말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청년주택 계속 이렇게 넣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0: 네, 그게 청년주택.
1: 네, 예.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울로 들어가는 게.
0: 예,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요즘 관심사가 계속 집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0: 네.
1: 네.
0: 그 지금 따님이 어떻게 뭐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직 미혼인 거예요?
1: 미혼이에요.
0: 미혼.
1: 미혼인데.
0: 네.
1: 네.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내일 모레 서른이라.
0: 아.
1: 네. 그리고 회사가 너무 멀어서 한 시간 예. 반을 왕복으로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0: 아이고.
1: 네.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가까이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0: 예. 집값이.
1: 네.
0: 그래.
1: 네.
0: 그러면 저
1: 잘 보여주는데. 네. 네.
0: 그래서 하여튼 저 딸한테 일단은 네. 저 이 당아리 김치통을 일단 받아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네. 독립해서 나갈 때 그거를 선물로 주고 네. 싶다는 네. 말씀이구나.
1: 네, 챙겨서 주고 혼자서 독립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0: 어디 자녀는 이 따님 한 명이에요?
1: 네네.
0: 뭐 지금 어머니는 저 어떻게 대충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아. 내일 모레 60이요.
0: 아, 그러시구나. 내일 모레. 혹시 네. 68년이세요, 그러면?
1: 어, 네, 맞습니다.
0: 저기 빠블러하고 동갑이네.
1: 아, 그럴까요?
0: 쟤도 저 2년 뒤 환갑이거든.
1: 아,
0: 근데 지금 댁이십니까, 그러면?
1: 네네.
0: 네. 라디오를 댁에서 뭘로 들으세요?
1: 저는 이렇게 예전에 딸아이가 선물로 라디오를 선물로 줬어요.
0: 아.
1: 제가 라디오를 좋아해서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음질 좋게 들으라고 라디오로 듣고 있어요.
0: 아, 진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네.
0: 아, 요즘은 다들 뭐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그러시는데.
1: 아, 가끔씩은 그렇게 듣는데요.
0: 네.
1: 소리가 귀가 아파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가 아무래도 이렇게 소리가 편하니까.
0: 그렇죠. 아, 대개 거실에다 라디오를 크게 키워놓고 지금 계시구나,
1: 네.
0: 그러면.
1: 네.
0: 아. 자, 근데, 이제 외동딸인데, 딸이 엄마나 독립할 거야, 그러면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1: 아, 불안해도 독립해서 살아야지, 지 인생을 잘.
0: 그렇죠.
1: 네. 예. 네,
0: 아직
1: 것 같아서.
0: 남자친구는 없고요.
1: 없어요.
0: 예. 그러면 그 청년주택이라는 거에 그 분양 당첨이 되려면 그 뭐 결혼하고 뭐 그래야지 더 가점이 더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기도
1: 합니다. 아니, 청년주택으로만 따로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 거의 1순위가 거의 되니까 위에는 거의 뭐 2순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당첨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0: 예.
1: 예, 더 잘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을 보러 다니니까
0: 예.
1: 뭐 5평에 뭐 전세가 2억 이렇게 넘으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회사 근처 쪽에 하나 얻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 아니요, 이렇게 대출받아서 본인이 얻어야죠. 아, 제가.
0: 엄마는 몇 푼 안 도와드리고?
1: 네,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0: 따님 회사가 1시간 반 통근거리라는데 어디예요? 대근 안양이신데 1시간 반이면 어디예요?
1: 여의도 쪽으로 가요.
0: 아, 여의도 쪽이 이제 직장이구나.
1: 네네.
0: 그러면은 전철 타고 출퇴근하겠네요?
1: 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가요.
0: 그러면은 저 여의도면은 대방역에 내리겠네, 대방역, 여의도면.
1: 여의도 여기인가?
0: 아, 여의도 역으로 바로 5호선으로 네. 바로 오는구나. 네. 아, 그래요. 그 여의도 또 비싼 동네 아닙니까, 거기가?
1: 그 주변으로 가야죠. 그 가까이는 못 가고요.
0: 아,
1: 거기에서 가까운데 버스 탈 수 있는 거를.
0: 색각 넘어서 뭐 신길동이나 영등포 쪽이나.
1: 네. 네네네.
0: 그러시겠네.
1: 쪽으로 가야죠.
0: 알겠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 라디오는 저희 이 프로그램은 자주 들으십니까?
1: 네, 제가 집에 있을 때 거의 들어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친구한테

0: 대도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어요.
1: 고맙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전화 인터뷰 섭외할 때,
0: 네.
1: 남자 PD 목소리 들으셨죠?
0: 네, 돈가스 피드라고 들었어요.
1: 야!
0: 목소리도 왔어요.
1: 이젠 청취자들이 별명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네. 제가
0: 네.
1: 가스예요, 돈가스.
0: 아,
1: 황정호.
0: 네. 네네.
1: 오늘까지만 나오고요. 내일부터
0: 마지막
1: 월급을 못
0: 통화해서 정말
1: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집에. 예.
0: 감사합니다. 네네.
1: 쟤도 저 딸만 둘인데, 이제 다 학생이거든. 다돈 들어갈 것밖에 없는데, 월급 한푼안못 받으니. 저기, 어머니 말이에요. 돈가스
0: 네.
1: PD한테 인생 선배로서 위로
0: 아,
1: 멘트
0: 지금
1: 한
0: 나이가
1: 말씀만 해줘봐요.
0: 같다세요. 나이가 같다면서요.
1: 아니,
0: 그러니까 아니면.
1: 나이 같은 건 빠블로. 쟤 돈가스 선배고, 빠블로가 68이고, 쟤는 저 73년생이에요. 73년생. 예, 돈가스한테 위로의 말, 인생 선배로서.
0: 잘될 거예요. 이렇게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사시니까.
1: 예, 아이고,
0: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밖에서 저 돈가스 PD가
0: 네.
1: 인사 꾸벅했어요. 고맙다고. 예.
0: 네, 들어보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가족 같아요. 예, 돈가스
0: 네.
1: PD 누나하고 지금 전화 연결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신청곡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신청곡은 인생길이요.
1: 김범룡?
0: 네네.
1: 꾸불꾸불 인생길 요 노래?
0: 네.
1: 아, 김범룡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0: 네, 목소리 좋아해요.
1: 김범룡 씨 좋죠, 목소리.
0: 네.
1: 예. 한번 저첫 소절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0: 아, 노래는 제가 잘못하고요.
1: 예.
0: 돈가스 PD를 위해서 이 노래 이렇게
1: 아,
0: 가지고
1: 가스를
0: 있습니다.
1: 위해서 김범룡의
0: 네.
1: 인생길을 들려주고 싶다.
0: 네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고. 자,
0: 고맙습니다.
1: 그러면, 안양에 계신 청취자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가스한테
0: 네,
1: 또 위로 곡까지 띄워드리고요. 예.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저 당아리 김치통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안양의 청취자가 가스 PD를 위로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범룡, 꾸불꾸불 인생길.

자, 이번에는 9707님께서 돈가스 PD를 위해서 이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듣겠습니다. 이 김범용 씨 다음에 이 노래가 나간다는 게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최일구가 부릅니다. 인생 뭐 있니?

네, 이 진짜 가수 김범룡 인생길을 듣고 나서 최고 인생 모임이가 나가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노래를 청취자 9707님께서 진짜로 이 문자와 함께 신청을 해서 틀어드린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9707님이 돈가스 PD 그동안 고생했어요. 190님 외롭지 않게 가끔 놀러와요. 그리고 오늘은 라이브로 인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저 돈가스가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 앞에 청취자 여러분께 고별 인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서 신청곡으로 190 인생 모인이를 신청했거든요. 가스! 돈가스! 들어와봐! 아, 이 사람은 청취자들이 어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아유, 쟤는 하여튼 잡아가서 잡아. 아, 잡으러 가면 또 빠블로 없으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도망갔어요. 돈가스 PD가 지금 들어오라 했더니. 아이, 참나. 자, 또 고흥이한식이라는 아이디로 청취자님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일구형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휴대폰이 바다에 풍덩해서 여태 방송을 못 듣고 이제서야

한테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아내분하고 부부가 같이 가서 재밌게 맛있게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452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남양주시 고기 음식점을 좀 부탁합니다. 집사람 학교 방학해서요. 쉬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급식 일하고 있거든요. 4521번님한테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권미의 신나는 노래 서풍 서쪽에

네, 권미 서풍 듣고 왔습니다. 0722님께서도 돈가스 PD 앞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돈가스 PD 앞으로 잘 되라는 기념으로 내일 다 같이 돈가스로 점심을 먹읍시다 해주셨네요. 예. 6733님이 아주 특이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최일구 앵커님. 저는 힘들게 누수 방지 등 설비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힘든 싱어 김인천입니다. 제 노래 그리운 사람을 이 위대한 허리케인 방송에서 들으면 영광입니다.

왕 이겼습니다 하셨네요. 호 그래요? 2부 끝곡으로 자 아주 힘드신 것인가 봐요. 사업을 누수방지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집에 물 새는 거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러시면서 가수의 꿈을 이어가고 계신 분 같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천 씨의 노래입니다. 그리운 사람. 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3부 대화남 최국과 함께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4: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7: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6: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7: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8: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9: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8: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9: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8: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9: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8: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로에는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야외 작업하는 분들은 중간중간 그늘에서 휴식하고 수분 섭취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노약자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원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동작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이전 동고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5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피터를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4690님이 신청곡입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아,

0: 패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4690님이.
1: 왜 일찍 들어온 거야?
0: 왜 일찍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그래. 최고 씨가 미리 들어왔다.
1: 해야 되는구나.
0: 갑자기 온웨어블 들어오니까 대화는 시작하는 줄 알고. 아니야, 가만히 있어.
1: 아, 진짜?
0: 왜 러닝샷이 바람으로 왔냐, 근데?
1: 뭘 언닝이에요?
0: 그 빨아 입고 다니는 거야?
1: 반팔이에요.
0: 어? 빨아는 입고 다니는 거야? 아, 자, 조금 앉아 계세요. 자, 4690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외근 나갈 때 차에서 듣다가 오늘 문득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찾았네요. 정말 너무도 고마운 마음으로 190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신청곡 테스형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4690님, 예, 신청곡 띄워드린 건데 사진을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화면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아마 PC로다가 지금 여기 화면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고맙습니다. 예. 1710님 당첨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의 정상 운영 응원하고요. 1번 정답 14살이고요. 하남 국밥 보내주면 은퇴한 남편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려고 합니다. 네, 1710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7344님은 네, 당첨되신 분이 아니고요. 아까 2부에서 인터뷰하셨던 분 있잖아요. 워크넷 가입해가지고 도시락 배달하시는 일을 알바를 하고 계신다는 분 관련된 문자를 보내셨네요. 젊은 분도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가입하고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면요. 기업체 취업도 알선해 준답니다. 만든 지 오래된 거예요. 저도 워크넷 추천으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워크넷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도. 노래 듣고 와서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시.

0: 미치겠다. 보문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단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허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1: 예.
0: 대화남친 씨, 어서 오시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네. 네가 인간이야. 한번 시작.
1: 네가 인간이야?
0: 좋습니다. 아, 시그니처야.
1: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0: 전 세계 개그맨 중에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는 개그맨은 예? 개그맨 중에 딱 한 명. 최고기밖에 없어.
1: 예, 사실 이게.
0: 네.

0: 저 개그맨 중에 네. 박준영이라고 있어요. 갈갈이.
1: 예, 무, 예. 무 이렇게 가는 분.
0: 예. 네. 그 형이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에요.
1: 그래?
0: 네가 예. 인간이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좀 써먹는 거지.
1: 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네. 저 파블로 PD가 어? 부부 싸움 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한다는 거야. 부부끼리.
0: 아 진짜?
1: 네가 인간이냐고.
0: 누가 누가 부장님이
1: 부부끼리.
0: 아, 서로.
1: 응. 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이거. 몰랐어? 네가 인간이냐 그런 데잖아.
0: 네, 정말 바닥까지 가셨군요. 좋습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짜증 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선물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1: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자가 벌써 오늘은 빨리빨리 보내주셨네. 5962번님 인천에서 택시하는 사람인데요. 출근 시간에 여자분들 승차하면 화장을 합니다. 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왜 차 문 손잡이 유리창에까지 화장품 발라놓는지 모르겠어요. 오. 제발 얼굴에만 발라주세요. 네. 최국 씨 해결 좀 해주세요.
0: 아, 네가 인간이야? 아? 아니 화장할 거면 미리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하고 오든가 말이야. 택시 탔으면 아 이거 기사님이 또 손잡이에 묻혀놓은 거 다 닦아야 되잖아. 그거 다 묻혀놓고 다 손잡이에다가 다른 손님 들어와가지고 묻으면 아이 찝찝하잖아.
1: 아 좋아.
0: 네가 인간이야?
1: 아, 어이, 세게 나오는데.
0: 아가씨 그냥 쌩얼로 다녀. 뭘 발라 그렇게. 발라도 별 차이도 없구만 진짜. 하지마 화장하지마.
1: 쫓아온다 이제.
0: 그렇게 받을
1: 항의 문자 들어오면
0: 어떡 하려고. 손잡이에 그렇게 발라놓을 거면 하지마.
1: 자, 이번에는 4650번님.
0: 저는 비비크림만 바로 비비크림! 아, 예, 하시죠.
1: 4650님. 저는 44년째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사는데요.
0: 아이고.
1: 지난 일요일 날 큰 신의가 왔었는데, 제가 친구네 블루베리 따러 간 틈에 아들네 주려고 들기름 한 병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거를 가져갔어요. 아. 어머니가 주셨다니 말도 못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고 있어요. 아. 우리 큰 신우이 최국 씨가 좀 혼 좀 내줘요.
0: 아 진짜 신우이 왜 그러냐 진짜. 이게 영원히 이게 신우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영원히 이게
1: 신우이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고 신우이와 올케 사이.
0: 신우이와 올케 사이는
1: 신우이가 며느리가 뭔 상관 있어. 신우이 올케.
0: 신우이와 올케 사이.
1: 통과제이지 뭐 통과제.
0: 예, 영원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예. 그런 사이인 것 같아 진짜. 예. 왜 가지고 가? 그 아들 주려고 그거를 들기름 들기름 그러니까. 귀한 거 아시잖아요 들기름.
1: 어? 얼마나 귀한데.
0: 그 들기름 시원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챙겨놨는데 아 어머니도 그래요 진짜로. 어?
1: 어머니가 그런 거야 따랐다고.
0: 어머니 손자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참 진짜.
1: 아 이게 냉장고 열어보니까 네. 들기름 한 병이 있는 거야.
0: 아.
1: 큰 신우이가 이제 왔더니.
0: 신우이가 지금 달라고 한 거지? 네.
1: 아니니까.
0: 달라고 했으니까 준 걸 거 아니야?
1: 아니 그건 모르잖아. 이게 미루어 짐작컨대. 신이가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올케는 지금 블루베리 따가 없잖아 지금.
0: 아, 그러니까요.
1: 어 보니까 들기름이 온전한 게 한 명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대답해.
0: 아, 또 갑자기 상황 그.
1: 엄마 해 빨리.
0: 어 왜 우리 딸.
1: 엄마
0: 왜
1: 이거 들기름 이거 한 병인데 어. 이거 가져가도 돼?
0: 아유 우리 딸 그럼 아유 가져가도 되지 그러면.
1: 아니 이거 가져가. 저 올케가 누구 주려고 남겨놓은 거 아니야?
0: 아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1: 엄마가 책임질
0: 가져가.
1: 거야?
0: 어 가져가.
1: 어.
0: 우리 집에 하면 저 남편이랑 그만 좀 싸우고 그만 좀 집에 짐 떠갖고 그만 좀 와 집에 아주 그냥.
1: 아유 요래서 지금 몰래 가져가 버렸네.
0: 아 진짜.
1: 나중에 올케 분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없는 거야.
0: 맞습니다.
1: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겠지. 어머니.
0: 그러니까.
1: 어머니.
0: 아, 왜 또.
1: 귀 안 들리세요.
0: 아 왜.
1: 아 여기 또 들기름 한 명 어디 갔어요?
0: 아니 저기 와가지고 그냥 또.
1: 뭘 그냥, 와요 오기는.
0: 아니 또 빈손으로 보내 그냥 줬지.
1: 그걸 걸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주려고 내가 남겨놓은 건데.
0: 뭐야 또 들기름 또 짜면 되잖아.
1: 아, 어머니는 항상 이러신다니까.
0: 아유, 네? 너 지금 엄마한테 개기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너 작은 방도 따라와. 아유, 말로 요즘 말로 했더니 아주 그냥.
1: 아이고.
0: 신우이도 그래. 어? 왔으면 뭘 사갖고 오지 못할망정. 어, 그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 올케가 얼마나 대단해.
1: 그렇지.
0: 그렇게 선물도 해주지 못하는.

0: 그걸 낼름 가져가?
1: 그치?
0: 네가 인간이야?
1: 아이, 좋아, 좋아.
0: 아, 나 정말.
1: 신우이면 다야, 그래.
0: 네가 신우면 다야? 네. 아, 진짜, 말이야.
1: 진짜. 내놔, 그래, 내놔.
0: 내놔.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너는 아, 그냥 식용유 처먹어.
1: 안 가져오면 들기름. 봐.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안 가져오면 들들 볶는다, 그래.
0: 안 가져오면 들들 볶아버릴 거, 내가. 어?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이거 어떻게 짠 건데, 내가. 어? 네, 우리 또 올케님. 블루베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우이가 가져왔으니까 블루베리. 따 갖고 온 걸로 그걸로 또 저기 집 짜서 아들 줘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요번에는 잘 숨겨놓고 냉장고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땅 파서 묻어놔요? 못 가져가게.
1: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1935번님 인테리어하는 40대 남자인데요. 운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주 엉뚱한 길이나 더 늦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네. 화 좀 내주세요. 이렇게요. 네가 내비야?
0: 네가 내비야? 이게 아주 그냥 어 본분을 잃어가지고 아니야. 어 내비자면 내비답게 네. 가장 빠른 길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한참 돌아왔잖아. 너같이 무슨 내비야 네가. 아 나 진짜 짜증나. 야! 어 살다 내비한테 화내보긴 처음이네.
1: 이거 내비한테 화내니까 안심해도 되잖아. 어, 쫓아올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 쟤는. 네, 네. 막 더 화내. 재밌게.
0: 아, 어떻게 화내? 지금 화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비한테. 어, 길 똑바로 찾아와. 똑바로 찾아. 네가 내비야? 할 말이 없다. 아, 이거 저기.
1: 아이고, 야,
0: 힘드네요.
1: 아, 내비도 왜 그 음성 내비하는 경우에
0: 네, 순정 써서 그래.
1: 뭐 이제 사투리도 네. 많잖아. 어?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0: 맞아요.
1: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0: 팀앱이나 뭐 카카오 앱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좀 낫더라고. 이거는 지금 차에 내장돼 있는 옛날 내비를 쓰신 것 같아.
1: 그렇지, 그렇지.
0: 일부 사모님께서. 네. 어. 그러니까 전국에 내비게이션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 지금 아 팀앱한테 계속 뒤떨어질 거예요. 팀앱 제껴! 빨리 정확하게 어? 아니요 회사 차원에서 위성을 쏴 그냥
1: 너는 팀앱 쓰는구나.
0: 아니 저 카카오 앱이 쓰는데요.
1: 카카오 나는 차에 내장된 거 쓰는데.
0: 아 진짜요?
1: 네.
0: 그 보통 되게...
1: 내 차는 이렇게 뚝 누르고 있잖아. 네. 음성 응? 어. 최국인의 집 그러면 딱 최국이 나오는 그런 걸래. 너 입력하냐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입력해?
0: 저요?
1: 네.
0: 아니, 저 그냥 최근 목적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1: 아니, 처음 가는 데다 이거야.
0: 처음 가는 데가 없어요, 저는.
1: 처음 가는 데가 없어? 네. 알았어, 그래.
0: 갈 돈도 없고. 그냥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1: 그렇습니다. 네가 내비야로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파블로 PD가 듣고 가겠답니다. 백두산의 유연상 씨가 신곡을 냈답니다. 네. 오늘 지금 최초 공개예요?
0: 어 진짜?
1: 오, 유연상 씨, 어 허리케인 라디오에 54년생이신 유연상 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유연상 선배님이 어 진짜
1: 54년생이면 지금
0: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1: 어, 네. 저보다 6살 선배니까
0: 우리 아버지보다 5살 많으신 5살 어리신데 네. 우리 아버지보다.
1: 근데 이번에 신곡인데. 네. 제목이 좀 미련하네. 예?
0: 네, 네.
1: 미련한 사랑이래.
0: 아, 미련한 사랑.
1: 예. 자, 그러면 유연상 씨의 야, 미련한 사랑.
0: 트로트, 락, 뭐 발라드 다 되시는 분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지요.
0: 작사, 작곡.
1: 그렇습니다.
0: 아, 야, 진짜.
1: 유연상의 미련한 사랑.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유현상 씨의 신곡이네요. 미련한 사랑. 역시 네. 유현상 씨가 이 저음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부려요. 아, 저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1: 저음, 고음 뭐. 네.
0: 아무 말도 못했어. 보내는 법도 몰랐어. 널 사랑한 채로 보내야 했어. 네. 왜 그러셨을까? 어? 그리고 아. 나는 울었어. 네. 너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어. 그 왜 보내 그래? 예? 너를 지울 수 없어. 잡지도 붙잡지도 못한 네. 내가 바보야. 그게 아. 미련한 사랑을 하신 거네.
1: 너 없는 네. 세상은 너무 낯설는데 왜 보내셨어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미련하시네 진짜. 네.
0: 제목을 미련한 사랑이래.
1: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가사 보니까 진짜 미련한 사랑이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딱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보내주는 진짜 이 지고지순한 어떤 유현상 선배님의 어떤 그런 인성이 엿보이는
0: 예. 예.
1: 애정관이 엿보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0: 좋습니다. 예.
1: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예. 누구 잘들라고. 너 나를 나한테 힘들게 하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0: 유현상 씨가 이분이 미련한 분은 아닌데.
1: 아니 노래가 미련한 그러니까 말이야. 내용이라 이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신곡 잘 들었고요. 3082번님 자 화내는 문자입니다. 미용실에서요.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요. 네? 진짜 미용사 본인 머리하고 똑같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거울 보는데 사장님과 쌍둥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1: 네?
0: 미안하다며 돈은 안 받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합니까 지금?
1: 아니 근데 이거는 저기 아무리 그러니까 왜 알아서 잘라달라고 그래요? 왜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그 미용사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0: 청취자님을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네. 자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야지.
1: 네. 예?
0: 예. 왜 똑같이 잘라서 왜 본인하고 똑같이 잘랐어요? 그렇게 해봐 일단 해.
1: 왜 본인이랑 이렇게 똑같이 잘라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 제일 싫어해. 똑같은 거 그죠 여자분들. 뭐 예를 들어 옷도 똑같은 거 입으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 머리 그렇게 잘라면 어떻게 똑같이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이렇게 하면.
0: 하기 싫으냐 너.
1: 아 돈 안 받고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아 좀 힘들어.

0: 아, 미치겠어요, 진짜로.
1: 여기까지 오고 가면서 휘발 값은 나오냐?
0: 안 나오, 뭐로, 어떻게 나와요, 지금. 네, 나는데. 아, 또 시장님! 우리 시장님 좀, 아, 또 요즘 또 위태로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이.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저, 빨리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이어서 1034번님의 사연입니다. 저기 동네 주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에서만 입어야 하는 거를 아가씨들이 수영복만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0: 어허.
1: 편의점도 가고 네. 도로에 사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아, 나 정말 진짜 왜 그래 진짜. 어,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아, 뭐 그렇게 자신 있어? 어? 니가 그렇게 몸매가 그렇게 자신 있어?
1: 수영장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수영장 어디야?
1: 왜 그거 왜 물어?
0: 갈라고 나도. 어디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 편의점 갈 거야! 어? 그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도로에 차가 막히는 거 아니야? 차들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어?
1: 옷 좀 입고 다녀, 그래.
0: 입고 다녀? 옷 입고 다녀? 수건으로 덮고 다녀?
1: 그렇지?
0: 어? 얼마? 아, 진짜. 짱나게.
1: 수영장 어디 있어, 그래.
0: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수영복도 못 입는데 말이야, 창피해서.
1: 수영장 어디 있어, 그래.
0: 네가 날 싫어하면 다야? 어디냐고, 수영장. 왜, 얘기를 안 해? 어디야?
1: 상암동은
0: 한강 쪽이야,
1: 아니야.
0: 어디야?
1: 아직 상암동엔 없어.
0: 상암, 예, 상암동은 아니고. 한강 쪽, 한강 쪽 같은데, 1034님,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발견하신 건지.
1: 예. 네, 네. 자, 이번에는 2681번님이에요. 김포에서 네.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요, 휴대폰 보면서 운행하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0: 그러다 죽어!
1: 죽어, 죽어!
0: 죽어!
1: 큰일 나!
0: 큰일 나!
1: 큰일 나!
0: 어디 운전한다, 핸드폰. 야, 미쳤나, 야, 니가 인간이야?
1: 그렇지.
0: 어? 오래간만에 한번 합시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1: 아이, 좋아.
0: 병풍 뒤에서 모기 향냄새 맡고 싶어?
1: 저거야 그러면 어? 오랜만에 하는 거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타고 화성 보내준다 그래.
0: 오동나무 향기 냄새 막 뭐라고요?
1: 일론 머스크.
0: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스타쉽에
0: 태워서
1: 화성 보낸다.
0: 화성 보낸다.
1: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0: 너무 어려워요.
1: 뭐가 어려?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아니야. 그 앞에 네. 수식어만 붙임 되잖아.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0: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는 순간 스타쉽에 그 문 열어가지고 방사선 쫙 세게 만들 거야 아내가.
1: 1034번님이 진짜 답장 보냈어.
0: 네.
1: 수영장 어디 있냐고요? 고양시 필리핀 참전비 근방이래.
0: 아, 그건 아니지. 어?
1: 그러니까 통일로 주변이란 얘기인데?
0: 뭐 돌아다닐 때가 따로 있지. 지금 필리핀 참전비면은 그 6.25 참전용사 그 비석 아닙니까?
1: 그렇지.
0: 그 에이 참 너무하시네 정말.
1: 여기가 어디지? 한번 찾아봐 빠블로. 필리핀 참전비 금방 수영장 한번 찾아봐.
0: 형님 고양시 사시잖아요. 고양시 그죠?
1: 네?
0: 고양 쪽 사시잖아요.
1: 네. 아니 근데 방향은 고양시가 여보세요.
0: 그쪽도 있고.
1: 고양시가 손바닥만한 데가 아니야. 엄청 넓어.
0: 옷 입고 다녀?
1: 옷 입고 다니세요.
0: 입고 다니세요?
1: 수영장에 이제 다 옷 이제 밖에 나오실 때 입으시에.
0: 아, 저 있네. 통일로 수영장 이런 거 있네.
1: 아, 그러니까. 있네.
0: 예.
1: 저 봐봐. 통일로 수영장, 패밀리 워터파크,
0: 예.
1: 오즈키지 워터파크.
0: 맞습니다.
1: 근데 저 필리핀 참전비는 어디 있는 거야? 하여튼 통일로 주변에 있는 거야 지금 저게. 공릉천을 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형님은 어떠세요?
1: 뭐야?
0: 아니, 그러니까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뭐,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 뭐,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막 편의점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그냥, 그냥 뭐, 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동생한테. 나이가 50대가 되면서부터, 아, 왜 저러고 다니지? 라는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또 들긴 드는 것 같아요.
1: 저도. 나는 나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없어지던데.
0: 네. 아, 진짜요?
1: 뭐, 옷을 입고 다니나 벗고 다니나 난 상관 안 하는데.
0: 아, 그래요? 네. 아, 난 내가 좀 저기 한가?
1: 네.
0: 꼰대가 돼 가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꼰대 신다는 얘기인데.
1: 너무 걱정하지 말고.
0: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번에는 0918번님. 아파트 피트니스에 다니는데요. 양말과 실내화를 신고 운동기구를 이용,

0: 일부 운동기구는 신발을 벗고 하는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맨발로 하는 분이 있어서 모두가 이용하는 거라 위생상 양말 신고 해야 하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죠. 구기아우님 화 좀 내주세요.
1: 아,
0: 예.
1: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없다 뭐 이렇게 뭐.
0: 하여튼 맨발로 운동기구 하는 거 하지 마라.
1: 예의가 없어. 네. 예의가 없어. 네. 배려가 없어.
0: 니 거야 그래 그게.
1: 꼬락내놔.
0: 아파트 비틀 아, 있으면 진짜. 공동구간이잖아.
1: 아 그러니까. 네? 아 다들 이거.
0: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그게 니 거야 그래.
1: 그게 니 거야?
0: 너 하나 거야?
1: 너 하나 거야?
0: 네.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그래.
1: 아파트.
0: 해.
1: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아니 그럼 쏟아주세요. 근데 이럴 테니까. 아니 무슨 아니 사람 불러놓고 뭐 이거 무슨 꼭두각시처럼 지금. 아
0: 아니 그럼 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1: 아니야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고 막 여기서 대가리 속에서 막 지금 헷갈리잖아요 나도.
0: 아 알았어 나 조용히 할게 그래.
1: 그럼 또 생각이 안 나잖아 진짜.
0: 저 아, 바블로도
1: 양말
0: 가만히...
1: 양말 신고 해.
0: 그렇지 그렇지.
1: 양말 신고 하라고.
0: 그렇지.
1: 안 신고 해. 그럼 신고할 거 내가.
2: 아 재미없어 씨. 짜증나.
0: 출연료 달라고 그래. 네? 바블로 보고 출연료 달라고. 그래.
2: 우리 코너 바꿀래요? 다른 걸로. 아 네. 소리 안 지르는 걸로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도대체 몇 년을 하란 얘기야 이거를.
0: 어? 아, 밑에 것도 없어. 아,
2: 나 이러다 고지혈 초기 증서면 바로 가는 거예요. 혈관 막혀가지고.
0: 내가 지금 출연료도 못 받아가지고, 저기 무슨 뭐, 뭐야, 병가 내고 뭐, 그, 있잖아. 그런 네. 근거도 안 될걸? 근로복지공단 그런 데다가?
2: 아, 확 진짜 노동청이 신고해버릴까?
0: 신고. 뭐 아, 돈을 받아야 신고를 하지.
2: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어?
0: 야,
2: 아, 사람 좋아 보여요?
0: 그러지 말고 저기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할까?
2: 아 그것도 네. 그것도 하면은 또 저기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 돼. 그게 돈 더 들어요.
0: 아이고 그 청취자들한테 물어봐. 어?
2: 뭘요?
0: 최국 씨가 어? 나 이 코너 계속 해요 말아요. 어? 해봐.
2: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최국 씨가 네. 출연도 안 받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대화나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지
2: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또 괜히 편향적으로 저를 뭐 저기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0: 객관적으로.
2: 자, 네. 대화나 이건 존폐가 달린 네, 여론조사 시작합니다. 자, 해라 1번. 그만해라 2번.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50원 받냐 네가?
2: 한 15원 줘요, 그러면. 이거 내가 저기 제시한 거니까.
0: 자, 최극의 대화남. 이거 출연료도 안 받고. 최국 씨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2: 아, 문자에 지금 뭐 최국 짜증이 그게 달했다.
0: 계속 해라는 1번. 아. 하지 마라 2번.
2: 왜 다 최국이래. 최국이에요, 최국.
0: 보내주시고요.
2: 자, 최국이라고.
0: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0: 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최국 씨가 지금 출연료 못 받아가지고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나 그만 둘래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1: 그러니까
0: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최국이 그만둬라. 아니면 최국이 계속해라. 1번이 계속해라. 아니, 2번이 그만둬라인데.
1: 이공으로 보니까 문자 엄청 오네.
0: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 화나는 사연 보낼 때는 그렇게 안 보내도 되냐.
0: 야, 이 많은 거를 내가 다 했냐?
1: 뭐 어떻게
0: 네가 읽어봐 이제.
1: 7907님께서 최국님 나랑 같이 아르바이트 같이 해요. 월급 제때 나와요.
0: 이분 네모야.
1: 진짜? 9681님 구기씨 그냥 해. 할 일도 없잖아.
0: 할 일 없냐?
1: 눈치챈 거야? 예. 7954님 당연히 이 코너는 너무 좋네요. 네, 화이팅.
0: 그래요. 지금 제가 이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만 가장 핫한 또 가장 재밌어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야. 대화남. 그건 알지? 네.
1: 아니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0: 뭐가?
1: 힘든 싱어가 더 잘 나가잖아요.
0: 아니요. 이게 제일 저 청취자들한테 최고 인기 코너라니까.
1: 아 그래요?
0: 그럼. 자 계속 또 읽어주세요.
1: 네. 3205님께서 해라. 이것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내용이 참.
0: 속을 딱 알아서 찾으셨어.
1: 구사육사님, 네, 1번, 네, 해라.
0: 아니, 좀 세게 읽어.
1: 힘드시겠지만, 계속 부탁드려요.
0: 네, 그리고. 너 스타쉽 타고 화성 보내줄까?
1: 4598님.
0: 아, 내가 읽을게. 내가 읽을게.
1: 이거 읽으실 거예요?
0: 4598번님, 출연료를 왜 안 받고 해요? TBS가 어려워서요? 출연료 주고 계속 해주세요. 다른 방송에 없는 신박한 코너인데. 네. 뭐 한마디 안 해?
1: 시장님! 듣고 계시죠? 이 코너가 이렇게 잘 나가는 코너입니다. 예. 자, 0337 대체 불가요. 페이도 없는데 누가 최국님처럼 의리의리하게 안 빠지고 저리 승질을 내줄까요? 혈압약 값이라도 보셔야 할 텐데라고.
0: 혈압약 값. 뭐 그냥 혈압약 값도 못 보잖아 지금. 예. 자, 이번에는 7954번님 중화요리집인데요. 최국 씨 코너 들으면 불 앞에서 항상 엔돌핀이 돌아요. 힘이 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0: 허리케인 역사상 중화요리집 주방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엄청 더운데. 진짜.
0: 이분 저 가스 PD가 전화를 연결했대.
1: 진짜요?
0: 자, 헤드폰 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
0: 전화 연결이 예, 네. 조금 느리래.
1: 아, 근데 지금 뭐 괜찮아? 시간 괜찮으신가? 전화 통화하실 수 있어요, 지금?
0: 지금이 3시 40분이니까 약간 좀 쉬는 시간이긴 해요. 그죠? 주방에서는 그 불이 팍 중국집이니까 가스불이 팍팍 올라오고 웍질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팍팍 튀기고 막 그럴 텐데.
1: 아, 진짜.
0: 예. 중국집에 가면은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예? 나는 팔보채 좋아요.
1: 팔보채 좋아하세요?
0: 연태고량주의 팔보채.
1: 아, 저는 잡채밥.
0: 잡채밥.
1: 네.
0: 연결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은 됐다는데 다시.
1: 다음에요. 아니 안 되면 하지 마. 뭐 이렇게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0: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왜냐면 지금 저기 황정호 PD가 어디 갔어 또.
0: 가스 갔어?
1: 얼로 또 쬐어.
0: 가스 사야는 소리 하고 있네.
1: 아, 얼로 된 거야 또.
0: 어디 갔어?
1: 다른 거 뭐 편집
0: 연결 안 됐어요?
1: 아 편집하러 갔대.
0: 연결이 안 됐대.
1: 네. 아,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네. 통화한 걸로 하시죠.
0: 가스도 쟤도 이제 월급이라는 거 못 받으니까 학업에 뜻이 없는 거지 뭐.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도 안 주고 딴 데 가서 딴 거.
1: 야 정말.
0: 네. 아유.
1: 그 인간의 집념이 네. 어떤 인간의 인내 이런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TBS.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끝까지 지금, 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아, 진짜.
0: 8193번님이, 저 최국 씨, 그냥 마음 비우고 해요. 나중에 보상 받아요. 이 코너 없어지면 저는 못 살아요.
1: 뻥치지 마요, 뭘 못 살아.
0: 뻥치다니?
1: 못 살 정도는 아니죠.
0: 청취자한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1: 아,
0: 그만큼
1: 감사합니다.
0: 재밌다.
1: 네. 네, 진짜
0: 도망가지 말아라.
1: 들으니까 또 힘이 나네요. 예?
0: 이번에는 7907번님.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TV로 보죠. 손 한번 흔들어. 드려. 자, 구미에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대.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요. 마트 물류 분류 알바하는 사람인데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요. 꼭 섞어놔서 두 번 일하게 만들어놔요. 좀 섞어놓지 좀 말라고 네. 두 번 일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 혼내주세요.
1: 섞지 마! 섞지 마! 내가 모아놨잖아! 아, 내가 분류해놨잖아!
0: 그렇지!
1: 왜 섞어 왜!
0: 왜 섞어 왜!
1: 네가 뭔데 섞어! 어!
0: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냐?
1: 아주 꽂히셨는데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어?
0: 그렇지.
1: 왜 사람 두 번 일하게 만들고 왜 왜?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더 죽겠는데 진짜. 네. 어? 섞지 마. 어? 야! 섞지 마. 아, 생각이 안 나요. 섞 좀만 기다려봐요. 섞지 마. 딴 거 좀 생각날 때 섞지 마.
0: 저거 해.
1: 왜 섞어 왜? 네가 해. 인간이야?
0: 그렇지 그거 해 그거. 할 거 없어 그거 해.
1: 그거 섞어놨는데 말이야 진짜.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갱이 부릅니다. 사랑이 온다. 왜 또 안 나와 노래?
1: 생각이 안 나요 진짜.
0: 너 이제 나오네.

0: 신경에 사랑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자, 7740님이 사연 보냈어요. 어쩌면 예민한 사연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부쩍 친해지고 있는 시골 동창이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절에 다니거든요. 네. 나름 법사급 스님인데요. 법사 스님 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친구, 아. 교회 장로 혼 좀 아. 내주세요.
1: 아, 친구는 이제 장로님이시구나. 네. 어, 장로님이 진짜 아우.
0: 법사급 스님이면은 네. 난 몰라서 그러네요. 그랬는데 꽤 높은 법사급 스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1: 아, 뭐 그런 높은 급이겠죠. 그러니까 장로급이지 뭐 교회로 따지면.
0: 아니 근데 진짜 스님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네. 스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잖아.
1: 아 대단하신데.
0: 아니 친구가 그걸 모르나? 그죠?
1: 잠깐만 근데 진짜
0: 시골 동창인데. 초등학교 스님이, 동창쯤 되나
1: 보네. 나름 법사급 스님이시라고 하는데 어. 아, 스님한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건 진짜 목표를 엄청 세게 그러니까 잡으신 건데.
0: 이게 이거 좀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법사급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스님이 아니고 네. 법사급이다 이런 얘기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1: 네. 아무튼 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0: 7740님.
1: 불교인데 저기 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0: 친구한테 네. 교회 장로 좀 혼내달라는 거야 지금. 아. 자. 혼내야지.
1: 이거는 빨리. 형님이 혼내신 거예요.
0: 내가 왜 혼내? 그 네가 하는 거죠, 내가.
1: 좀 민감한 사안이. 민감한. 뭐가 이렇게 민감해. 예민한 사연을 왜 보내신 거예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또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에. 어 왜 교회 나오라 그래? 그러면 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가겠어? 어?
0: 저 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아 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해결해.
1: 아 친구분이시라면서요.
0: 그렇지.
1: 서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아, 저기
0: 저게 좋은 거야?
1: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절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0: 아, 이 사람아 청취자가 혼 좀 내달라는데 화끈하게 혼 좀 한번 내.
1: 아, 형이 내 입장도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야,
0: 아 여기 파블로가 지금 찾아놨어 인터넷으로. 네. 저 법사 스님 이런 거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은 보통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반면에 법사는 교리와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설법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강조한 호칭으로 출가 승려일 수도 있고 재가자일 수도 있습니다.
1: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0: 하여튼 저 모든 모든 스님은 법사가 될 수 있다. 아 그죠? 네. 근데 모든 법사가 스님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사급 스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사에 더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1: 아니까 그러니까,
0: 진짜 그냥. 스님은 아니고. 아니 그 진짜 스님이라면 고, 아, 형, 시골 형, 시골 아니, 동창이 걸 네. 알았겠지.
1: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꽂히는 좀 성향이 있으시네.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0: 아, 맞아 맞아.
1: 뭘 이렇게 이거를 파고들어가지고.
0: 아, 이렇게 잘났으면 빨리 아, 해. 네? 빨리 해라고.
1: 뭘.
0: 그거 저 교회 장로한테 화 좀 내라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해 빨리.
1: 아, 내가 기독교라서 또 이게 또 종교라는 게. 이게 저 종교라는 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0: 그래, 그런 걸 왜 예민한 걸 왜 올려.
1: 아, 법사님. 교회 한번 가보셔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보실 필요는 있어 또.
0: 아 그러면
1: 어, 무조건 거기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0: 교회 장로님한테도
1: 장로님
0: 교회 장로님이 절에 한번 가보시고
1: 장로님도 절에 한번 가보시고 네. 거기 가서 한번 또 시주 한번 해보시고
0: 좋은 게 좋은 어, 거예요 그래.
1: 그래요.
0: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
1: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다니라요.
0: 자, 이번에는, 자, 예민한 문제에서 벗어나자고. 2568번님의 문자입니다. 건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연락을 안 줘요.
1: 아유,
0: 일거리를 진짜. 찾고 있는데 일 좀 달라고. 예. 연락 좀 달라고. 대신 혼 좀 내줘요, 최국 씨.
1: 이거는 진짜.
0: 이거 전문이잖아, 최국이.
1: 이거를 화를 내려면 나 지금, 나라께 화를 내야 되는데.
0: 알아서
1: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네. 완전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건설 경기가. 그잖아요. 건설 경기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아니, 알아서 해. 그래, 나한테 자꾸 물어.
1: 아, 그러니까.

0: 줘야.
1: 그렇지.
0: 일 좀 줘. 건설이 그렇게 잘 나던 건설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어? 내가 이럴라고 지금 건설을 판 줄 알아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맨날 자재 빼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 저기 아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참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무섭네요.
1: 공급 많이 해줘 그래.
0: 많이 지어야 이 건설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2: 뭐 지금?
0: 아 잠깐만 부장님. 아 왜 자꾸 문자를 이렇게 나 곤란하게 만드는 문자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이고.
0: 네. 예능 코너잖아. 예능 코너.
1: 아주,
0: 예능
1: 오늘 코너. 아주 예민한 대신 화내주는 문자가 많았습니다. 아유 오늘 하여튼 최욱 씨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1: 예. 월급도 휴전제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화내주는 아유, 의리의 최국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늘 좀. 끝곡 우연히 줄게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가 있어야지 최국이한테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0: 자, 8만 원만 주세요. 8만 원.
1: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

0: TV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11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춘천,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평택 하남, 경남 거제와 부산,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제주, 제주시 북부, 충남 청양과 충북 청주 서부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양산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극단적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야외활동과 작업은 중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0: 벌써 중복이 지나가고 있어요.
1: 네.
0: 그래도 올 여름은 유럽의 엘니뇨 덕분인지
1: 아시아가 조금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네, 있어 전에
0: 그래도
1: 없이
0: 되게 시원한 날씨를 네. 만끽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혹시 나만의 여름 보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저는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이 계절을 좀 어려워하는 타입이지만 그래도 보양식을 챙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름에 나는 어떤 제철 식재료들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지 자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그렇다고 평소에 이제 다른 제철 음식을 또 잘 챙기냐면 그런 편은 아닌데 유독 여름에 나는 것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와닿아서 그런지 더 기민하게 찾게 되고 몸이 좀 이렇게 당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 뭐 초당 옥수수도 저는 좋아하고 과일은 원래 신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자두가 최애여서 여름에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0: 새콤한.
1: 네. 미아님은 어떻게 여름에 좀 기력을 채우시나요?
0: 저도 보양식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음료 하나를 정해두고 그것만 좀 네네. 마시는 타입인데
1: 네.
0: 길 가다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여야만
1: 자주 마실 수 있죠.
0: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음료 중에 뭐 딸기 라떼인 적도
1: 맞아,
0: 있고
1: 맞아요.
0: 또 컵빙수
1: 한참 같이 먹을 때도 있었어요. 네.
0: 컵빙수인 적도 있는데 올 여름에는 망고 파인 코코 스무디
1: 이거는 벌써 이 이름이 나왔다는 건 벌써 마셔봤다 뜻이야.
0: 너무너무 맛있어요.
1: 그래요?
0: 이게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1: 네.
0: 홀린 듯이 그 브랜드에 가서
1: 네.
0: 4,400원의 행복을 누리거든요. 이 당도와
1: 바로
0: 그 시원함.
1: 흡수가 되나요?
0: 운동하고 마시면
1: 짱이겠다.
0: 전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1: 아 바로 백상을 먹어도 죄책감이 없는 거야. 좋다.
0: 빠진 칼로리 바로 채우고 시원함까지.
1: 기분 너무 좋게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0: 네. 이거 마시려고 운동하는 기분으로.
1: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키워드와 책 지난주에 이어서
1: 네 만화로 이제 이번 호도 채울 예정인데요. 비록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을 잃어버린 어른들이지만 방학 느낌을 내고자 이렇게 만화 특집을 준비했죠. 근데 미아님과 이제 저 세대의 여름방학을 떠올려보면 이제 만화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게 약간 일기 쓰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일기 검사가 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경험으로 일기를 마주했다 보니까 오히려 학창시절에는 일기에 대한 거부감을 좀 느끼다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저마다 좀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서 일기를 꾸준히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만화에도 10대의 끝자락에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일기를 쓰게 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마시타 토모코가 쓴 만화 위국 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위국 일기는 제목을 직역하면 어긋난 나라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국 일기는 이제 막 17이 된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더라도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3년간의 일상이 아주 빼곡하게 담긴 마치 성실히 쓰인 일기 같은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야마시타 토모코라는 작가님을 위국 일기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인물에 되게 우울한 감성을 잘 그려내는 작가로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 묘사와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사로 되게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그런 스타일이 국내에서도 잘 통했는지 작품의 국내 정발 빈도수가 높은 작가라고 합니다.
0: 2017년 7월에 연재를 시작을 해서
1: 네.
0: 2023년 7월에 11권으로 완결이 난 만화예요.
1: 미국 얘기는?
0: 네. 네. 2024년에는 동명의 영화가 개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된 아주 인기 작품입니다.
1: 네.
0: 애니메이션 버전은 만화책의 7권까지의 내용만을 담아서 잘 매듭 지었더라고요.
1: 네.
0: 11권에 달하는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로 부모를 잃고서 천덕꾸러기가 된 조카 타쿠미 아사를 충동적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이모 마키오의 동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서 부모를 잃은 아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성인이 되기까지 3년간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사의 성장에만 집중한 이야기는 아니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하진 않지만 이 어린 조카의 가치관과 생각을 존중하는 이모와 또 미숙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 친화력이 좋은 조카의 조합이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1: 맞습니다.
0: 특히 이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도 엄마를 잃은
1: 네.
0: 그 슬픔을 되게 고독과 절망으로 잘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1: 네. 이 11권에 달하는 만화책을 미아님은 이제 먼저 읽으셨고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약간 매일 이 만화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몰입하면서 읽었는데 전체적인 감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대사부터 정말 압도적인 만화예요.
0: 네.
1: 뭐라고 이젠 아사가 하냐면 그날 여기서 그날은 이젠 부모님의 장례식장입니다. 그날 이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 같은 눈을 하고 천의 고아가 될 나의 운명을 물리쳐줬다로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 이 늑대 같은 눈을 한 이 사람이 바로 마키오 이모입니다. 그리고 당장 아무도 나를 걷어갈 사람이 없으면 진짜 혈혈단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아사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사가 묘사를 한 건데요. 저는

0: 이 대사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되게 폐부를 찌르는 대화가 오가는 동거가 시작되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이 이모가 얼마나 앞으로 다정하고 낭만적으로 조카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걸크러쉬 같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이 조카를 길러나가겠구나 싶은데 너무나도 강렬한 대치가 벌어지는 순간도 있고 해서 아, 정말 엄청나게 내 취향의 만화를 만났구나 하고 이런 느낌이 빡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조카한테 이 마키오 이모가 일기를 써보라고 조언을 건네는데 그때가 또그 말이 또 압권이에요. 너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니 어쩌면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누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무슨 말을 하지 않는지 네가 뭘 느끼는지 뭘 느끼지 않는지를 네가 다시는 펼쳐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써주기만 한다면 언젠간 너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될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도 일기를 쓰면서
1: 맞아요.
0: 고등학생 시절을 견뎠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요 만화책을 좀 읽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이모와 조카인 아사가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만화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만의 내면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고 둘다 굉장히 끈질기게 조명하는 그 집요함의 시선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시소처럼 이 사람한테 너무 기울어질라 하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내면도 충분히 설명해서 만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끝까지 다알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로의 존재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 관계를 지켜보는 그 힘싸움 아닌 힘싸움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현실에서 평소에 나의 현실에서 이만큼 힘을 들이면서 애정과 마음을 쏟았던 상대가 있었나? 그런 게 너무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 같아서 돌이켜보게 되기도 하고 뭔가 이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연들도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진 만화 책이었습니다.
1: 저는 이 책의 첫 페이지만 보고서도 혜은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만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목 자체도
0: 제목도
1: 이제 일기가
0: 그렇지만,
1: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만화책을 두 번째 읽는 거였고,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이제 다본
0: 그러네요.
1: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 도쿄에 혼자 사는 소설가 이모라는 캐릭터에 되게 나를 투영하고
0: 그랬을 것
1: 하면서
0: 같아요.
1: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걸 오히려 계속 확인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국이라는 단어가 내용이랑 되게 참잘 어울리는 게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결국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0: 말이 안
1: 불구하고,
0: 통해.
1: 근데 그게 설령 가족이어도 속은 알수 없는 타인이라는 걸이 만화가 계속 저한테 주입시키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읽고 또 애니메이션까지 볼 때는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0: 정말 외딴 나라에 나 혼자 있는 듯한.
1: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
0: 결국 이런 거구나, 인간은 막.
1: 나는 진짜 외딴 섬이구나. 오히려 이런 걸
0: 거듭 보다 보니.
1: 느끼게 되더라고요.
0: 그 정서가 확실히 짙게 깔려 있긴 하죠, 이 만화 자체가.
1: 이모가 이제 너무 그걸 종교처럼 믿고 있는
0: 맞아요.
1: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이 등장인물 소개를.
0: 바로 넘어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코다이 마케오라는 사람, 이 이모는 35살의 소설가인데요. 아직 독신인 전업 작가입니다. 청소를 잘 못하고 대인 기피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를 좀 껄끄러워하는 면모도 있고요. 심지어 전화 받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좀 유년의 아픔이 있는데 언니와 그러니까 아사를 낳은 엄마죠. 자기의 친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조차 조카인 아사, 너의 불행은 내가 안타깝게 여기지만 언니의 죽음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슬프진 않다는 말을 조카의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좀 말하는데 거침이 없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 부부의 장례식에서 아사를 너무 대놓고 애물단지 취급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자신이 맞겠다고 데리고 나옵니다. 물론 바로 후회하죠. 하지만 이건 철회할 수 있는 후회는 아니니까 자기가 서툰다면 서툰 대로 아사를 잘 돌보는 데좀 익숙해져 가면서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만화예요. 작품이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사회성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달마다 만나는 친구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1: 맞아요.
0: 동료 작가도 있고 출판사 담당자들과도 굉장히 성실하게 소통하고 저희 지난화 때 허원나 작가님이 만화가는 프로로 이렇게 그쵸. 어른스럽게
1: 연락도 잘 받고
0: 마감도 잘 지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키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1: 혼자 있을 때는 네. 굉장히 폐쇄적인 인간 같지만 네. 사인회 갈 때 되게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가는
0: 아사가 이모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또 상식적인 어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젠 아사를 돌보다 보면 아사의 주변인들과도 어쩔 수 없이 친하게 되는데 아사의 절친인 에밀리의 엄마와도 조금은 관계를 맺을 정도로 네. 이 사람이 좀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마키오가 굉장히 저한테 좀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마키오 매력 발산 만화라고 읽혔던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1: 저도 처음 읽을 땐 그랬거든요.
0: 저도 다음 애니를 볼 땐 좀 다를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작가님이 미국 얘기를 쓴 작가님 자체가 어떤 면모를 가진 캐릭터여도 결국엔 좀 사랑스럽게 그리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예리한 한편 섬세함 안에 깊은 다정이 있어서 전 작가로서 그런 점을 포착하는 능력이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모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미안인가 저한테도 이런 아사 같은 조카가 어느 날 뚝 떨어진다면 어떤 스타일의 좀 이모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 마키오가 네. 아사한테 어떤 이모였는지를 먼저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마키오 이모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아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는 어른이에요.
0: 맞아요.
1: 아사의 문제에 대해서
0: 네.
1: 아사 입장이라면 난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주지 않는 이모인데요. 왜냐하면
0: 네.
1: 나는 아사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아사를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뿌리 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0: 네.
1: 영향을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많은 부분을 엄마한테 의탁했던 10대에게는 좀 매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0: 그쵸.
1: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죽고 없어져서 외로워하는 조카한테 네가 내 숨막힘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나도 네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해.
0: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근데
1: 그건 너와 내가 별개의 인간이라서야 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어른이 저는 어른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른의 독자인 저한테는 너무 맞는 말로 들리지만
0: 네.
1: 그거는 제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파탄 나가면서 결국 배운 거예요.
0: 맞아요.
1: 아, 인간이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은 30대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는 거지 10대인 아사 입장에서는 이모한테 그냥 거짓말로라도 이해받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0: 그러네요.
1: 너 되게 외롭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왜 안 해주냐고.
0: 그러게요.
1: 아유. 그래서 아사가 이모가 쓴 그 소설을 읽으면서
0: 네.
1: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나의 외로움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만화책의 대단원 11권의 마지막 장면에서
0: 네.
1: 이 이모가 울면서 진심을 전할 때조차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0: 네.
1: 아사가 어떻게 한 번을 그냥 날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냐 이미 이때는 아사의 고등학생 시절을 다 키우고 난
0: 맞아.
1: 그래서 아사가 20살이 되면 집을 독립하게 될까 봐 되게
0: 맞아요.
1: 슬퍼하면서 하는 말인데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읽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이 이모 마음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0: 근데 이런 성정의 인간이다. 마키오 네. 이모가.
1: 그래서 결국에 이 만화는
0: 네.
1: 마키오가 의절하다시피 한 언니의 딸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도 될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11권에 걸쳐서 보여주는 만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마키오 같은 이모는 안 되고 싶다. 물론 정말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어떤 면으로는 존경할 만한
0: 맞아요.
1: 어른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건 제가 어른일 때 존경하고 싶은 거지 조카한테 그런 이모가 존경받기는 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럼 미아님은 조금 더 이제 다정한 이모가 되어주겠죠, 네. 아무래도.
1: 이모라는 단어에는 다정함이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두 번째 엄마는 엄마가 못하는 걸 해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1: 근데 내가 언니를 너무 싫어했어. 아이. 그러면은. 그래도
0: 막힌 과한 부분이 없지 그렇죠, 않아 그렇죠. 있죠.
1: 혜은은요?
0: 저도 마키오한테 되게 감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이모가 되고 싶냐고 한다면은 그건 되려야 정말 될 수 없는 존재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아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좋아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는 그 아이가 경험해 나가는 것들에서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약간 좀 훈수 같은 이모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사실 나도 좋아해. 너가 밴드 하는 거 사실 나도 밴드 해봤어. 너가 뭐
1: 이것도 먹어볼래?
0: 이것도 먹어볼래? 이거 다 내가 해봤던 건데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하면서 약간은 좀 훈수 같은 그래서 이모보다는 좀 큰 언니 같은 이모가 되지 않았을까.
1: 그게 이모죠.
0: 그게 이모였죠. 그래서 그런 이모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너무 이젠 사랑이 과한 나머지 약간 걔가 오히려 나를 피곤해할 수도 있는
1: 질려하는
0: 그런 극성 이모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살게 되는 존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장 고려할 수 있을까 그런 마키오가 가장 고려한 건 너와 내가 철저히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아마 그녀한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의 나로서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면 뭘 가장 고려하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화님이나 제가 말한 것 같은 이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사라는 존재 혹은 아사 같은 조카가 생겼을 때 그 친구를 눈치 보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사실 이 마키오 이모가 굉장히 성공한 소설가라서 도쿄에 집을 샀잖아요.
0: 맞아요. 매매했다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1: 물론 방이 작은 구조긴 했지만 아사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0: 맞아요.
1: 만들어줄 정도 같이 식사를 할 정도의 거실
0: 도쿄에서
1: 집이라서 좀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애초에 데려오는 것 자체도
1: 좀 돈이 있는 이모여야 하지 좋다. 않나 후견인이 되려면
0: 그러네요. 금전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제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아이가 실제 이 보금자리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독립심이 강하고 좀 혼자서 책임지려는 기질이 높았던 편이어서 그런지 커서도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된 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기질을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좀 덜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아사가 자신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또 묻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기꺼이 부딪히면서 좀 성장해 나가는 아사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모의 눈치를 보면서도 또 타인한테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아이로 얘가 자라고 있구나. 이게 뭔가 아사가 가진 본질적인 기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도 좀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아사의 또 디테일한 면모를 좀 볼까요? 아사는 마키오의 조카이자 이제 마키오의 언니 미노리의 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장례식 중에 이모한테 약간 입양당하듯이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친구는 평소의 기질이 청소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모가 못 가진 부분을 이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동거인이 된 거예요. 좋은 파트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노래도 의외로 괜찮게 부르는 듯합니다.
1: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실제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너무 잘하고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이모가 맨날 브루노마스 노래 불러줘.
0: 저스틴 비버 불러줘 맨날 이러잖아요.
1: 근데 그런 노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 노래 부르긴 하지만
0: 애니 봐야겠다.
1: 너무 사랑스럽게 불러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이 친구들의 뭔가 이 친구의 부지런하고 좀 반짝거리는 성정이 관심 받는 것을 좀 즐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과 되게 적극적인 감정 교류를 나누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뭔가 사춘기 시절의 그런 복잡한 신경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10대입니다. 그래도 가장 이 친구가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는 이모인데요. 이모의 권유로 이모가 이제 그걸 해소시켜주는 대신에 일기를 쓰지 않겠니?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래 일단 그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안에서 좀 터져나오는 감정들과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과도 굉장히 더 깊이 연루되는 10대 후반부를 보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 그 아사가 자신의 고독함을 표현할 때 만화적으로 연출이 되는 부분이 사막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이모가 있는 사막을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본인이 혼자 있는 사막을 상상하게 되기도 해서 그게 이 만화가 갖고 있는 정서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결국 그 사막에서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어딘가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볼 때 되게 또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1: 오아시스를 찾기도 맞아요. 하고 낙타를 탄 다른 네. 일행을 만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연출적인 부분도 너무 섬세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아사 캐릭터를 집중하면서 이제 보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사가 만약에 나도 이모처럼 언어를 좀 예리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외롭다와 열받는다 이외의 말로 나를 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아직 너무 어휘력도 딸리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화만 내고 있는데 이게 화는 아니야. 화만 있진 않는데 나는 화가 왜 이렇게 나지?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이제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되게 공감이 되곤 했는데 저희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10대 때 어떤 답답한 벽 앞에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각자 해소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네. 그냥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0: 근데 되게 모범생이셨잖아요.
1: 근데 새벽 1시까지 네. 이제 하는 독서실을 끊어놓고
0: 독서실에서 계셨군요.
1: 네, 독서실에서 네. 잤어요. 집에서는 잠을 새벽에 거의 잘 수 없었고 그래서 독서실에서 자고 새벽까지 있으면 주인이 네. 차로 데려줬거든요.
0: 정말요? 좋다.
1: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한 또 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마음도 잘 안 잡히고 근데 그게 저한테 해방감을 느끼게 하진 않았거든요.
0: 거기 있다고 해서 해방감을 느낀 건 아니에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저의 10대 때는 사실 진짜 지옥 같은 봤는데 그 가난과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아사 같은 입장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안쓰럽게 여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폭력적인 시대였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가정이 아니어도 학교도 너무나 야만적이어서
1: 어른들, 그러니까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
0: 어떤 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1: 안 되는지를 모르는 시기였어가지고 네. 제가 언어폭력에 너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언어적인 해방 같은 거를 사실 찾을 새가 없었다. 그래서 아사에게 이 소설가라는 이모가 후견인이 된 거는 네. 불행 중에 찾아온 네. 작은 좀 행운 같은 걸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른을 만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 어른이 매정하다고 할지라도
0: 맞아요.
1: 나를 온전히 개인의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어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0: 너무 어렵죠.
1: 때문에
0: 맞아요. 다 우리를 어딘가에 종속돼 있거나 소속돼 네. 있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보지 나를 임의와 윤회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아님은 그런 시절에 어쨌든 최대한 집을 늦게 들어가는 선택.
1: 네네.
0: 그래도 학교는 갔지만 독서실 가는. 저는 그냥 이제 학교를 안 갔거든요.
1: 보법이 다르네.
0: 보법이 다르네. 근데 여기서 아사도 한번 학교를 안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모가 찾아가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안 갔고 학교를 안 가 뭔가 학교에 가면은 누군가한테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엉망인지.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가면 말을 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선생님? 당연히 아니지. 친구? 친구 1, 2, 3 중에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다가 아 나는 이걸 누구한테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랑 있고 싶구나. 나랑만 존재하고 싶구나. 근데 나랑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고 학교 가면 너무 사람 많고 그럼 학교를 안 가야겠구나.
1: 그래서 어디 갔나요?
0: 학교를 안 가고 제가 경기도에 살았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제 용돈 수준으로 하루 동안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 광역버스를 타고 그냥 서울로 나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광화문이 미디어에서 가장 막 광장도 있고 뭔가 넓고 탁 트여 보이니까 광화문까지 가서 청계천도 걷고 광장도 가고 교보문고도 가고 하면서 뭔가 제가 좀 넓은 곳에 혼자 숨어 있을 공간을 찾아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받들려서 자주 했다는 게 있어요. 문제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철저히 내 기준에서 그것보다는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으면 학교 안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었을 거고 그냥 저질러버리는. 예를 들면 학교를 째는 건 더 객관적으로 훨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장 학교를 안 가고 혼자 있는 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아이가 졌던 거죠.
1: 자기의 마음을 되게 잘 알고 네. 스스로를 잘 달랠 수도 있었던 청소년이었나
0: 저는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저는 일기를 쓰면서 언어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되게 낮거든요. 네. 일기의 수준이 10대 때는. 그래서 그냥 하지만 뭔가를 쓰는 일이 후련하다는 느낌 정도? 뭐 언어를 찾았다보다 이 행위가 후련한데 이걸로도 안 풀릴 때는 도망가는 게 답일 수도 있겠구나를 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내가 좀 잘 들어주는 10대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각자의 10대도 생각해보고 이 두 주요 캐릭터의 차이도 한번 드려봤는데요. 저는 이 위국일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뭔가 요약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질의응답의 만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아사와 마키오의 캐릭터 차이만큼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게 이 관계에서 맡아진 각자의 역할인데 그게 이모와 조카 사이가 아니라 아사는 끝없이 질문하고 이모는 끝없이 대답을 해요. 어려워하면서도. 저는 이런 관계가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아사한테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그 10대 때 저는 뭔가 답답한 건 많았지만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질문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더욱이 이제 저희는 무언가 궁금해도 딱히 물어볼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가 물어본 걸 답변해줘야 하는 나이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끔은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이걸 물어보면 뭐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10대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의 홍수에 있는 질문의 홍수에 빠져 있는 아사가 좀 부러웠고 그런 질문을 건네받는 대상이 마키오 이모라는 것도 되게 저도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키오와 아사가 주고받는 대화가 저는 굉장히 스크랩을 많이 해뒀는데 가장 좋았던 부분을 한 번씩 소개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아님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1: 저는 아사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얘가 좀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난 엄마 아빠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실패했다. 고 이제 이모한테 가서 털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모가 주목받는 거 좋아해? 하면서 주목받는다는 건 노력해야만 성립되는 일이다. 스포츠 선수라든가 가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하고 또 지기 싫어하지 않으면 못된다. 라는 의외의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마키오 이모는 너무나 주목받고 싶어하지 않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 싫어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사도 이모는 주목받는 거 싫어하잖아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나 소설가야. 망상을 써서 세간에 발표하고 있다고 라고 답하는데 이 의외의 솔직한 면이 저한테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0: 저도요.
1: 물론 그 다음에 바로 아사가 그러면 이모로 자랑해서 나 주목받아도 되냐고 했더니 너랑 나는 남이니까 내가 누구든 네가 주목받는 건 아니지라고 말해서 또 파사삭 시킨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한 귀여운 면이 있구나.
0: 맞아요.
1: 나 사실은 관심 종자.
0: 이 작가라는 것은 하면서 되게 객관적으로 또 이 자기 직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또 이때 나는 되게 다른 캐릭터야를 또 알고 있구나. 메타인지가 이 이모가 있구나 하는 게 되게 새로웠긴 했어요.
1: 그래 맞아요. 그래서 아사가 자기는 주목받고 싶어 하지만 눈에 띄면 사실 10대 때는 미움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모의 친구가 눈에 안 띄는 그런 캐릭터에 얽매이다 보면 네가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없게 된다라고 아. 말해주는 장면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를
0: 맞아요.
1: 부르거든요.
0: 맞아.
1: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서 볼 때마다 아사는 진짜 보통 소녀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모도 그렇지만 이모의 주변 어른들이 아사를 너무 잘 대해줘요.
1: 네.
0: 그게 진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를 관찰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다들 사력 있게 어떤 한 대상을 관찰해주는 그 풍경이 되게 뭐 아늑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위국일기 7권의 한 장면인데요. 아사가 이모의 소설을 보면서 문득 이 얘기는 누굴 위해 쓴 거냐고 그냥 가볍게 물어봐요. 누굴 위해서 썼는지. 근데 이모가 또 갑자기 거기 누굴 위해 버튼이 눌린 거예요.
1: 네.
0: 진짜 못 말린다는 듯이 되게 시니컬하게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도 또 다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지 않잖아라고 굳이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냥 남을 위해 쓴 거 아니야 라고 끝나면 되는데 누굴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갑자기 또.
1: 시니컬해지죠.
0: 네. 작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되게 또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작가로서의 마키오는 사실 자기가 그저 쓸 수 있기만 해도 좋다는 마음을 막 확인하던 참이었어요. 되게 또 이런 순수한 또 면이 있어요.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근데 그러던 찰나에 조카가 이건 누굴 위해서 쓴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괜히 자신이 뭔가 이제
1: 눌렸어.
0: 눌린 거지. 나는 지금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쓴다는 행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설가라는 게 약간 자각이 되었는데 마치 뭘 누구를 위해 써야만 하는 게 소설인 것 같다는 혼자 뭔가 눌린 거야.
1: 왜냐면 마키오 이모가 네. 소설도 되게 뚝딱 쓸 것 같지만 엄청난 슬럼프를 항상 견디잖아요.
0: 네네.
1: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0: 네네.
1: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0: 네네.
1: 그래서 이런 질문에 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럴 땐 또 너무 작가적으로 이상을 약간 잃은 거지 사실
1: 맞아요.
0: 이럴 때는. 그래서 귀엽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사도 또 지지 않고 근데 이모가 방금 소설은 그렇다 쳐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모는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거뒀잖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모가 그건 널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널 위한 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행위를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한 거야 라고 또 대답을 해요. 사실 아사는 이모가 그냥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데려왔는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했던 건데 이 이모가 또 이거는 그냥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한 얘기다라고 또 이제 아주 건조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나 또 싶었어요. 저도 이때쯤에는. 근데 여기서 다음에 이모가 덧붙인 말이 저는 좋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사한테 좀 더 설명을 해줘요. 누구를 위한다는 걸 물어보는 사람,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게 너는 남을 위해서라고 꼭 생각하지만 네 마음을 꺾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실제 사람이나 마음이나 행동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한다. 보답도 없고. 하지만 그걸 알아도 내가 시도하려는 그 마음이 되게 귀한 거다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렵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실제 그게 그 누구를 위한 마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 위함을 받은 사람도 보답을 나한테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는 그 행위가 참 귀한 거야라고 되게 어렵고 길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미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어른이어서 그런지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1: 너무 맞는 말이죠.
0: 너무 맞죠. 이렇게 메타인지가 되는 채로 타인을 대할 수 있으면 너무 깔끔하고 깔끔한 한편으로는 되게 다정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무한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감사한 마음을 받을 수도 없고 보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도 내가 얼만큼 타인을 위해서 행할 수 있을지 나도 계산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되는 거 너무 근사하다고 느끼는데
1: 마키오는
0: 네.
1: 어떻게 살았길래
0: 네.
1: 이런 어른이 된 걸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0: 네.
1: 에 자신을 잊은 건가?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키오는 그냥 10대 때도 이런 사람이었을까?
0: 것처럼 보여요, 네. 뭔가.
1: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어른이 됐고 10대인 아사에게도 그냥 자기 생각을 네. 쉽지 않게 설명해주는 근데 어떻게 그런 10대를 보냈지?
0: 그렇죠. 뭔가 마키오의 이런 대사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 진짜 기대가 되게 바닥에 있는 사람 같거든요. 세상에 기대든 사람에 기대든. 근데 기대가 없는데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느껴져요. 기대 없는데 사랑은 커.
1: 그래서 저는 네. 마키오가 어쨌든 키운 네. 아사가 네.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어른이 될지 좀
0: 궁금해요.
1: 네,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0: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1: 마키오의 기질.
0: 마키오와 아사의 기질이 네네. 다를 수 네, 있는데 그 정반대의 기질이라면 그걸 계속 이렇게 어쨌든 주입받게 되니까 그게 충돌하는 시기가 분명 올 것도 같은데 네. 20대를 아사는 어떻게 보낼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혜은을 네. 가장 많이 성장시킨 사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지 10대 때. 전 없거든요.
1: 근데 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건 사실 오히려 20대, 30대에 더 많은데 근데 그거는 뭔가 친구들, 이렇게 또래한테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라고 생각하면 저보다 8살 많은 친척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10대, 20대를 보낸 거예요. 혼자 이제 10대 후반이 된 걸 기념하면서 일본으로 막 여행 떠나고 혼자 일본어 독학해서 막 일본어 이제 뭐 콘텐츠 다 그냥 혼자 보고 그리고 뭐 만화책 내가 집에 가면 빌려주고 내가 밴드 음악 뭐 알아듣든 말든 그런 거 틀어주고 그래서 뭔가 저를 초등학생 그 사촌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친구처럼 대했던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언니도 외동딸이고 저도 외동딸이어서 둘이 자주 어렸을 때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언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물려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렴풋이 저한테 조금 흡수된 것 같아요. 그게 언니의 취향을 흡수했다기보다 언니 같은 스타일의 사람. 언니처럼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 향유하고 그리고 혼자서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거? 뭔가 그러니까 혼자 뭔가 잘하는 사람의 그런 모델이 저한테는 그 8살 많은 친척 언니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나이가 하나하나 조금씩 들면 이런 걸 스스로 해봐야지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10대가 되어야지 어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어른으로서 본인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린 친구?
1: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0: 무섭죠.
1: 무섭죠. 저는 그 사실 마키오 이모의 그런 자기 검열이 이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관계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꽤나 가깝게 지내는 고등학생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내가 나로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 친구한테 보여줄 삶을 살 필요는 없고 정말 그럴 수도 없지만 조금 더 내가 더 나로 괜찮은 내가 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이 친구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어떤 부담이나 책임감 같은 거였는데 그냥 세상엔 이런 어른도 있단다라는 스탠스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오히려 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아 혜은 작가님 참 어른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언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0: 저도 이제 네. 그 친구가 누군지 알잖아요. 아, 그래서 그 고등학생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친구가 처음에 네. 저희 책방에 찾아왔을 때 네. 저는 성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1: 태도가
0: 그냥 저희 테이블에 있었잖아요.
1: 아,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0: 테이블이 아니라 아, 맞아요. 저희 맞아요. 티테이블에 있어서 저는 또
1: 혜은이 친구인지
0: 네, 늘상 찾아오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겠구나 하고 평소처럼 제가 비속어를 써서
1: 편하게 대화했군요.
0: 다른 친구랑 그분 말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잠시 뒤에 그 친구가 중학생이라는 걸
1: 중학생이었구나.
0: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어쩐지 제가 커피 드실래요? 하니까 저 커피 못 먹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 네. 그냥 커피 안 받나 보다 했겠지.
0: 근데 아 중학생이었구나. 아, 그래서 그 친구를 이후에 이제 몇 번 만날 때마다 네. 그날에 제
1: 떠오르세요?
0: 비속어를 쓰면서 천박하게 얘기했던 작가 이미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 미국일기 1권에서 보면 네. 아사가 그 어른스러운 이모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아. 저건 어른의 대화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보던 교사들끼리 나누던 그런 품위 있는 대화가 아닌데 라는 부분이 나와서 또 네. 있는데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1: 근데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0: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가 언젠가 태어날 네. 저의 조카를 위해서 좀 비속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그 아이들 앞에서는 조심을 하지만 네. 습관이 되면
1: 아, 그거는
0: 저도
1: 맞아요.
0: 모르게 네. 할

0: 수 있다나 역시 참 창피한
1: 너무 귀여운 반성.
0: 창피한 일화입니다.
1: 이렇게 이모와 좀 지내는 아사가 또 본격적으로 자기가 되어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게 이제 점점 학교 친구들과 넓게 교우 관계를 맺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아사가 밴드부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사는 나는 이모도 이미 소설가고 그 자기한테 좀 나름의 아픔도 좀 크게 있어. 나름이 아니라 엄청난 큰 아픔이 있어. 그래서 엄청난 재능으로 갑자기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란 그 기대에 빠져요. 그게 너무 그 나이 때 애들 같아 너무 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근데 자기가 작사한 거를 이모한테 들려줬을 때 이모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조언을 해줘요. 이런 건 수정하고 저런 건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사는 아 실망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아사가 외치는 게 완전히 아사의 일기를 훔쳐본 기분이 들어서 진짜 귀여웠는데 아사가 이모는 소설가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완전히 힘들어서 음악적 깊이 정도는 나한테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원찮은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후련하게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얘기할 수 있는 아사의 그런 목소리가. 근데 저희도 다 뭔가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이나 혹은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어떤 깊이라도 더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되게 공감이 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여전히 사실 평범한 고등학생 중한 명으로 이제 곧 남은 생활을 보내는데 그럴 때에도 이 친구의 특별함은 얘가 결코 잃지 않는 씩씩함과 그 명랑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 친구의 기조 같다. 그래서 되게 저는 그 부분이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이 책을 한창 읽을 때쯤에 누군가 깊이에 대해 얘기한 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깊이라면, 그거는 그냥 고난으로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더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야 깊이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도 그 사건 자체가 나한테 깊이는 안 돼. 이모가 소설가인 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 그 자체가 바로 나한테 깊이가 되기는 어렵고, 그걸 내가 곱씹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나만의 경험으로 좀 체득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나중에 깊이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을 이제 얘한테 돌려주고 싶을 만큼,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이, 어떤 경험과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소화했을 때 나한테 무슨 깊이가 생겼는지, 그게 나의 고유함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근데 제가 저의 고유함을 알기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이게 구별되는 점이야 라고 할 만한 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렵잖아요. 또
1: 아니,
0: 쉽겠지만 일기를 쓰시니까.
1: 이게 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다르다고, 그냥 존재가 다르면 고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다, 어렵다의 느낌이 아니라. 근데 선생님은, 미아님은 좀더 고유함에, 더 가치에 좀 집중한 말 같고.
0: 그래서 뭘 고유함이라고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떤 만약에 콘텐츠를 보고서 내가 어떤 지점에 감흥하는가? 그러니까 같은 콘텐츠를 봐도 각자가 다
1: 느끼는
0: 와닿는
1: 바가
0: 게
1: 다른,
0: 다르잖아요. 어떤 장면들이.
1: 네.
0: 그래서 그게 나의 고유함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고유함을 만드는 데큰 영향을 미친 게 계속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가난인 것 같거든요. 10대 때의 가난.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10대를 보내면 그 가난이 묻은 채로 어른이 돼요.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나 태도에. 그래서 해도 가난한 줄 모르고 키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컸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영향만 미친 건 아닌 게 저는 그냥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지 못할 때 오는 박탈감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1: 네.
0: 거의
1: 거의
0: 없거든요.
1: 없죠.
0: 그게 무뎌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게 뭐든 간에 당연히 저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분수에 맞게 제가 살게 됐어요. 이 분수에 맞는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보통 저는 그걸 포지티브하게
1: 네.
0: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고유함인 것 같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욕심을 냈던 게 책이 제가 노력한 만큼 잘 팔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괴로웠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분수만큼 판것 같다.
1: 그 사실 객관적으로.

0: 수 있는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유함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수집할 때 나는 그걸 미리 그냥 해본 셈이었겠구나를 좀 나이가 들어서 책을 쓸 때 고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때 아, 그럼 나는 일기가 그걸 좀 미리 도와줬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일기 쓰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만약에 내가 그때 일기가 아니라 그 시기에 내가 다른 거에 되게 몰두했으면 어떤 내가 되었을까를 되게 오랫동안 궁금해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게 무조건 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많았으면 정확히 다른 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가끔서 제가 가끔 싫어질 때 그때 일기가 아니고 다른 걸 만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 위국 일기가 네. 정말 얘기하려면 끝도 네. 없이 얘기할 주제들이 넘쳐나는데 네. 여기까지.
0: 이쯤에서 네. 마무리하고 다른
1: 코너로
0: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필리버스터처럼 얘기하고 싶은 이 미국 일기. 이제 더 얘기를 못하고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권진아 씨의 어른이 된 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다큰 아사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이기도 하고, 다큰 아사를 보는 이모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이모는 아사한테 다정한 말을 많이 해준 이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모가 이런 얘기를 아사한테 해줄 수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고, 아사가 혼자 뭔가 코인 노래방 같은 데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떤 목소리일까를 좀 상상해보게 하는 가사여서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0: 노래 듣고 오셨고요. 미아님은 이 미국일기에 어떤 콘텐츠를 좀 떠올려 보셨나요?
1: 저는 만화 속에 등장하는 책인데, 네. 아니, 영화인데요. 네. 마키오 이모가 아사의 절친인 에밀리한테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추천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바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오빠를 사고로 잃은 있지와 오빠의 여자친구였던 루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자유로운 영혼의 있지와 부잣집 아가씨 루스가 서로에게 이끌려서 친구가 되는 과정, 또 결혼 후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루스를 구해내서 두 사람이 약자를 위한 카페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운영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예요. 존재를 뛰어넘는 연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모가 왜 에밀리한테 이걸 추천했는지 알겠네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미국 얘기를 읽으시면 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살다 보면 세상엔 무엇 하나 쉽게 정의되는 게 없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많은 존재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또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는 그 느린 배움을 시작하게 된 아사의 문을 함께 열고 천천히 걸어가 보는 작품이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아사의 곁에 머물렀던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려주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아휴,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3: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상청에서 안내 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27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 리히터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우리는 흔히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여행보다 그 안에서 만나는 낯섦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골목,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맡아보는 향기, 이런 낯선 경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데 꼭 멀리 떠나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골목 하나를 바꿔보고 늘 지나치던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익숙함에서 한 걸음 벗어나 건강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신경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통과 어지럼증에 관해서 정말 많이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신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근육 등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의학적으로는 평형감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 능력. 이 능력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네, 각자로 끝나는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가수 이름을 네, 가으로 끝나는 아 이게 뭘까 뭘까 했는데 설마 2부에 나올 줄은 몰랐네요. 허각입니다. 행복한 날을.

0: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지도일까요? 나침반일까요? 사실 우리 몸에도 길을 잃는 순간이 있죠. 머리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주는 건강 내비게이션일 겁니다. 나선호의 닥터스. 오늘은요. 두통과 어지럼증이라는 복잡한 길 위에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환자의 뇌건강을 길 안내하듯 설명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저희 자, 작가님이 네. 네. 네, 1박 2일에 걸쳐서 대본을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TBS 교통방송에 아주 어울리는
1: 네, 아,
0: 좋은
1: 그렇죠.
0: 소개네요.
1: 그 내비게이션이니까요.
0: 네, 좋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벌써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출연이신데 어떤 순간 마치 그 친정집에 오시는 것 같은.
0: 아, 그럼요. 너무 네. 편안한데 네. 택시기사님들이 이 방송 청취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세요?
0: TBS 보고 내 네. 머리가 아파서 왔다.
1: 아.
0: 네,
1: 아,
0: 어지러운 쪽을 좀 해결해 달라.
1: 아, 그 기사님들 오세요?
0: 네. 이 방송을 이야. 직접 듣고 정말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었고요. 요 근처 환자 내려주러, 아, 저 손님 내려주러 왔다가 네네. 잠깐 와봤다.
1: 아.
0: 내가 평소 계속 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팠는데.
1: 아, 정말요?
0: 아마 요 방송 청취하시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
1: 아, 정말 보람 있네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저희 병원 매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근처에 가시면 한 네. 번쯤 이렇게 들러서
0: 네.
1: 꼭 그 저 진료 아니더라도 원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는 것도 네.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시는 분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건강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을 정말 쉽게 해주는 의사라고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이렇게
0: 아우,
1: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0: 네. 네.
1: 최근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네. 들으시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요.
1: 네.
0: 젊은 분들은 요즘 집중력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뭐 그리고 머리가 멈춘 것 같다 이런 네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같은 중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시고요. 뭐 뒷목이 짜르르하면서 이렇게 아픈데 갑자기 네. 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에 어르신들은 다 치매 걱정하고 오시는
1: 거예요. 아, 그렇군요.
0: 네. 네. 우리 나이 또래가 이렇게 한 40대, 50대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좀 쓰러질까 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 쓰러질까봐 걱정한다는 게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두통과
0: 그렇죠.
1: 어지럼증 네. 관련해서 좀 이제 네. 원장님과 상담을 많이 해드릴 네. 건데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0: 전에 겪지 않았던 두통.
1: 아.
0: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보통 이제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는데
1: 그렇죠.
0: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정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눈에 고글 같은 걸 씌워놓고 그런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면
1: 네.
0: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의사가 해답을 빨리 줘야 되는데
1: 네.
0: 검사는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고는 간단하게 이제 약 처방만 하고 환자가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왜 그런 일이 생겼었는지 그리고 왜 검사는 정상이었는지
1: 네.
0: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 네네.
0: 굳이 저희 병원까지 안 오실 텐데.
1: 아, 근데 이제 그 어지럼증 관련해서 최근에 네. 좀 환자분들이
0: 늘어나고 있어요.
1: 늘어나는 추세가
0: 굉장히 많습니다.
1: 왜 그렇다고?
0: 근데 스트레스가 보십니까? 많아서 그렇고요.
1: 아, 스트레스.
0: 그리고 휴대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이 스마트폰도 영향이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1: 아.
0: 심지어 오늘 중학교 학생이 다녀갔는데
1: 네.
0: 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자면 충분하대요. 근데
1: 네.
0: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시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1: 2시간 동안. 그러니까
0: 새벽형 인간인데
1: 네.
0: 학교는 8시 40분까지 가면 되니까 6시쯤 일어나서 2시간 동안.
1: 아, 너무 길게 보는데요.
0: 가는 거예요.
1: 네네.
0: 학교를. 그러니까 안 어지러울 수가 없죠.
1: 아.
0: 계속 그 좁은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차 타고 이동할 때 핸드폰 하면 굉장히 어지럽고 멀미나잖아요.
1: 어지럽고 멀미나죠. 네.
0: 그런 반응이 일상생활 중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1: 네.
0: 휴대폰 사용량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아까 치매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뇌 건강이 화두고
0: 그렇죠.
1: 여전히 뇌는 또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라고
0: 네.
1: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환자분들의 뇌 건강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하거나
0: 네.
1: 원장님께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래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썼어요.
1: 네.
0: 50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뇌졸중과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개원한 지 제가 4년 차가 됐는데요. 개원하고도 지금까지 4편의 아주 국제학술지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치매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완전히 바뀐 거죠.
1: 네네.
0: 그게 개원을 해서 환자분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진료실 현장을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결국 노년기 뇌건강이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한테 치매가 잘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에 의한 영향들은 없는지
1: 네.
0: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어떤 약. 예를 들면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알려진 비스포스포 글루코네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골다공증 겪으시는 분들 열에 여덟 분 정도는 이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특정 환자군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역학적 특성을 발견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뭘 조심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전에 나오셔서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 약물에 의한 치매 이게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대부분은 이제 수면제 관련한 문제 때문에 또는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높은 시대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계통을 많이 먹다가 여기에 또 의존적 경향이 생기고 낮 시간에 주간 시간 동안에 뇌를 빠릿하게 돌리질 못하니까 뇌는 많이 쓰면 쓸수록 기초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초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항불안제를 먹음으로써. 그런데 물론 심각한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앓으신 분 당연히 약을 드셔야겠지만 적절한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의존적 경향이 생기지 않게 의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진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궁금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오늘 두통 관련해서 말이죠, 원장님.
0: 네.
1: 두통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원인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0: 다릅니다.
1: 관자놀이가 아픈 두통, 아니면 뒷목부터 올라오는 두통, 또 눈 주변이 찌르는 듯 아픈 두통. 이게 다 다르죠.
0: 지금 이제 환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이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거는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1: 있습니다. 3차 신경성 두통.
0: 3차 신경은 이제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귀 앞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요. 이게 눈을 비롯해서 얼굴 전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요게 환절기에 영향을 받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3차 신경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또 받는데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계절의 변화가 심하고 지금 일조량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네네. 새벽 5시 반대도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변하면서 자율신경계가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통이 잘 생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3차 신경성 두통의 대표적인 군발 두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눈알이 정말 빠져나갈 것 같은 눈알을 큰 대송곳으로 확 후벼파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1: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계에서 통증 지표라는 걸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단연코 1등 10점을 항상 매기게 되는 절대적인 통증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두통이 바로 이 군발 두통이거든요.
1: 군발 두통.
0: 여기 이제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은 이거 환절기에 군발 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3차 신경성 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쪽 관자놀이가 조이듯이 아플 때에는 이거 대부분은 스트레스성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강도가 너무 높을 때 막 구역구토감이 같이 생기면서 이 긴장형 두통이 생기면은 일반적인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원에서는 역시 뇌출혈에 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1: 전조 증상이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과로 많이 오지만 사실은 이 가볍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요 관자놀이 주변에 심한 압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살살살 이렇게 환자분들 환자들 주변을 만져보면은 아 거기가 아프다 이렇게 딱 표현하실 때
1: 그러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면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근육성 두통이다. 긴장형 두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뒷골 쪽이 많이 아프다. 이거는 거의 열에 아홉 분 정도는 어깨라든지 목덜미 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뭉치면서 발생하는 경추성 두통이거나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후두신경통은 굉장히 짜릿하게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짜르르 짜르르 하면서 전기가 흘러 올라가는 것 같이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쫙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픈 부위, 아픈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기만 한 2, 3분만 들어봐도 진단병이 딱 나오죠.
1: 아, 근데 이제 일반 우리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 이게 두통이 좀 심하면 이게 걱정부터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0: 구분하기가 좀
1: 어렵죠.
0: 막상 그냥 많이 아프기만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근데 많이 아프기만 해도 가시는 게 맞아요.
1: 그렇죠.
0: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의 한계를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보통 9점에서 9.5점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점이 이제 군발두통 같은 게 10점인데 대개 이 통증 지표에서 8점 이상에 해당되는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네네. 8점 이상의 두통은 웬만해선 잘 안 나와요. 뭐 군발두통 같은 아주 특징적인 두통에서 나오지만 내가 늘 군발두통 겪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8점 이상의 두통이 찾아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CT라도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요즘은 CT 찍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2, 네. 3만 원 정도면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안심하고 다른 두통은 아닐까? 군발 두통일까? 편두통일까?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강도가 높으면 병원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네.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낫겠죠.
0: 네.
1: 자,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팻마리진 원장님 앞에 있는데요.
0: 네,
1: 오랜만에 또 네. 들어보시는데요. 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원장님께서 일단 O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대답은 네. 다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아니면 O, 틀리면 X.
0: 네, 정답은 X입니다.
1: 아, X군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요거 맞으면 예, 오. 네. 정답입니다.
1: 네, 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 응급 상황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렇죠. 응급 상황입니다.
1: 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네. 사진도 찍어보셔야
1: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두통과 어지럼증은 계속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조금 어려운데 네. 일단은 O 하겠습니다.
1: 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0: 네.
1: 네. 자, 어지럼증과 두통 관련해서 오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OX 퀴즈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장민욱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자, 첫 번째.
0: 네.
1: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0: 그렇죠.
1: 무조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0: 어지러우면 일단은 누워서 쉬려고 하시잖아요.
1: 네.
0: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 우리가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술래 잡기 할 때 빙글빙글 돌다가
1: 빙글빙글
0: 딱 멈췄죠.
1: 돌죠.
0: 열 바퀴 정도 돌고 딱 쓰면 막 돌죠 세상에.
1: 네네.
0: 그런 식으로 도는 것을 회전형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자,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시면 일단은
1: 네.
0: 3, 4분 정도 누워서 쉬어보시는 건 맞아요. 근데 3, 4분 정도 가만히 정말 최고로 편한 자세로 누워서 쉬어봤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비회전형 어지러움증. 아, 그렇게까지 도는 것 같진 않은데
1: 네.
0: 중심을 잘 잡기가 어렵고 울렁울렁하면서 배멀미하는 것 같이 어지럽다거나
1: 네네.
0: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비회전형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은 역시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1: 네.
0: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을 겪을 때에는
1: 네.
0: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아니에요. 대개는 뭔가 기분 나쁘게 어지러웠다.
1: 네네.
0: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울렁거렸고 마치 세상이 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내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1: 아.
0: 그래서 어지러움증이라도 그런 방식이라면 빨리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1: 네.
0: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분이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어지러움증인지 금방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죠.
1: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이석증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셨다가 또 신경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0: 이비인후과 이제 원장님들이 신경과로 네. 많이 보내주세요.
1: 아, 그렇군요.
0: 검사들을 비교적 뭐 좀 손쉽게 또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1: 네.
0: 환자는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으면은 이게 신경계 문제일 수 있다. 뇌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니까 어디서 신경과로 가보셔라. 이렇게
1: 네네네.
0: 의뢰서를 많이 작성해 주시죠. 근데 그 전정신경계 검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제 고글을 쓰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눈동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MC님의 뒤에 가가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30도 딱 돌리면은
1: 네.
0: 눈동자가 왼쪽으로 30도 딱 움직입니다.
1: 아,
0: 순간적으로.
1: 아, 지금.
0: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도
1: 네.
0: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고개가 움직이면서 다 가도 그래도 내 눈동자는 그거에 맞춰서 사물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막 흔들리는 그 굉장히 빠른 움직임 속에서 그거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우리 몸이 어지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전정, 안구, 반사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이런 병들이 바로 이 전정, 안구, 반사가 망가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곡을 씌워놓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네. 전정, 안구, 반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걸 비디오로 다 녹화하면서 기록하고 네. 눈동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다 그 진폭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진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그래프만 봐도 이거는 이석증이야, 네. 이거는 전정신경염이야 하는 걸 어느 정도 구분해 낼 수 있죠.
1: 네. 거기서 이제 이석증 이제 그 판단을 받으시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치료하시면 되고
0: 그렇죠.
1: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경과로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면 신경과를
0: 맞습니다. 네. 그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MRI를 찍을지 결정을 하게 되죠.
1: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이제 MRI 검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통 환자 가운데 실제로 MRI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0: 흔치는
1: 됩니까?
0: 않습니다.
1: 아, 흔치는
0: 제가
1: 않습니까?
0: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뵈면은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네, 한 3%, 3~4% 정도의 비율로 네.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궁금해하고. 네. 본인이 더 불안해서 찍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아 이거는 굳이 MRI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너무 아유, 그래도 저는 그냥... MRI를 좀 찍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0: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핑계를 좀 찾아드리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셨으니까 네. 한번쯤 혈관도 찾아보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찍어드리기도 하고
1: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그때 또 원장님께서 네. 센스 있게 또 판단을 해주시는군요.
0: 네 이게 네. 또 중요한 게. 네. 의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먼저 찍는다고 판단이 나야 네. 환자분들도 조금 더 편하고 아. 예 그리고 또 어떤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처리라든가.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환자분들이 그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이시면 제가 먼저 알아서 말씀을 드리죠.
1: 네,
0: 아유,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럴 때는 한번 검사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역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네요.
0: 네, 그게 좋은 의사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0: 한 달에 진통제 복용 횟수가 네. 열흘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경고신호가 뜬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하루에 보통 진통제 먹게 되면 두세 번 먹게 되거든요. 네. 머리 아프면. 근데 두세 번씩 먹는 진통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는 뭐 3, 4일씩 이렇게 먹는데 총합이 열흘이 넘어간다 하면은 네. 약물 중독에 된 약물 과용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열흘 이상 먹게 되면은 이 두통약이 어떤 효능이 좀 떨어질까요?
0: 떨어지죠.
1: 아,
0: 네. 그렇군요. 진통제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통증에 대한 예민함도 심해지고요. 웬만큼 약 먹어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점점 더 약 먹는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한 달에 열흘 이상 드시는 분들 두세 달 지나면 이제는 거의 매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경고 신호가 뜬 거니까
1: 네네.
0: 이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진통제를 끊을 수 있는지 상의를 받으셔야죠.
1: 아, 그렇군요.
0: 진통제 말고 다른 종류의 신경통약이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이런 약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집에 있을 때는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앞에만 딱 갔다 하면은 두통이 사라지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0: 아유, 원장님 만나면 예. 되게 좋아졌어요.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뭐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불안함 때문에 네네.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죠.
1: 네.
0: 당장 튀어나갈 수 있는 전투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목덜미 쪽이나 어깨 쪽 근육엔 쥐약이에요.
1: 아.
0: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목 뒤를 이렇게 확 부여잡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게 정말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 근육들이 확 쥐가 나듯이 움츠러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무척 심해집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장민욱 원장의 얼굴을 딱 보면 안심이
1: 편안해지는 거죠.
0: 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MC님 얼굴을 딱 보면서 푸근하게 이렇게.
1: 아, 정말이에요?
0: 말이 술술 나오는 것도 비싼 원리 아니겠습니까?
1: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네. 자, 세 번째. 아, 그래서 말씀인데 네. 두통일기라는 네. 걸 쓰면 좀 도움이 됩니까?
0: 그럼요. 너무 도움이 되죠.
1: 아.
0: 두통학교에서 무료로 앱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1: 아, 네네.
0: 두통일기 쓰다 보면은 아, 내가 두통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거기서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앱이 있어요?
0: 네. 두통학회에서 두통일기라는 앱이
1: 한번
0: 있습니다.
1: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응급 상황일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그렇죠. 한쪽 네. 팔다리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1: 네.
0: 누구나 심하게 어지러움을 겪고 뭐 배멀미, 차멀미만 해도 사실 전신에 힘이 빠지는 건 네. 마찬가지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녹초가 돼서 빠지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빠진다면 반대쪽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그 반대쪽 뇌에 문제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힘도 빠지는 거니까 네네. 이건 정말 초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뭐 3, 4분 누워 있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네.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가시면
1: 바로 가셔야 되겠죠.
0: 한쪽 방을 한쪽에 팔다리 힘이 빠졌고 어지러워요라는 말만 들어도 네. 119 대원이 바로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저희들이 네. 바로 출동하게

0: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119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택시를 타고 가시면 안 되죠.
0: 안 됩니다.
1: 네, 안 됩니다. 네,
0: 택시보다는 119가 아무래도 빠르죠.
1: 그렇죠.
0: 지금 서울 시내에서 119가 나 현장까지 당도하는 시간이 네. 7, 8분 안에 당도가 돼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어도 요즘은 다 이렇게 많이 피해 주시잖아요.
1: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0: 그렇습니다.
1: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네, 말씀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어떤 뇌졸중 전조 어떤 신호 경고 신호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측화된 위압감
1: 한쪽
0: 한쪽 팔다리에 네.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 아.
0: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얼굴은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얼굴까지 같은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이제 저희들이 더 진단하기 쉽지만 반대 네.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아,
0: 편측 마비가 오거나 네. 안면 마비가 오거나
1: 안면 마비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음 장애, 언어 장애가 오거나
1: 아 말이 어눌해지는
0: 말이 어눌해지는 것 또는
1: 네네.
0: 단어가 막 어버버버 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것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거기다가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섞여 있으니까 전에 겪지 않았던 이제 극심한 두통
1: 네.
0: 또는 균형 장애 중에서도 비회전형 균형 장애가 있을
1: 비회전형
0: 때. 그렇죠. 네네. 이럴 때는 반드시 119를 빨리 불러서 골든타임
1: 안에 구토 증상이 있고 이런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0: 네.
1: 진료를 받아야 한다.
0: 그렇죠.
1: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랑은 어떤 걸까요?
0: 예전부터 내가 늘 두통을 겪어왔던 환자라면
1: 네.
0: 뭐 이번에 찾아온 두통이라고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4점, 5점 정도의 그냥 중등도 정도의 두통을 겪어왔는데 갑자기 8점이 됐다.
1: 네.
0: 이러면 뇌혈관이 혹시 터진 건 아닐까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고요.
1: 아, 그렇죠.
0: 또는 나는 항상 뒷골 쪽이 그냥 늘 뻐근하게 조금씩 아팠었는데 갑자기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는 두통이 찾아왔다.
1: 네.
0: 이렇다면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어떤 특정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발 두통 같은 것은 아닌지 이건 단순한 진통제 먹어서 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상이 변했을 때 강도가 변했을 때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 네. 그 두통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갑자기 머리가 정말 그전에 없었던
0: 그렇죠. 아주 터져나갈 것
1: 네,
0: 같지만
1: 터져나갈 것 같은
0: 그렇게
1: 두통.
0: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네네네.
0: 이런 경우라면 뇌동맥 꽈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뇌동맥 꽈리라는 것은 뇌혈관의 한쪽 끝부분이 이렇게
1: 네.
0: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그 혈관에서 부풀어 오른 곳에서 아주 소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살짝 터졌다 막히고 터졌다 막히고 하는 반복될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미세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출혈이 반복될 때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다가 2, 3일 정도 안에 갑자기 이게 확 완전히 뚝방이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완벽하게 터지면서 지주막하 출혈을 급격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1: 네.
0: 아,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1: 네.
0: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네. 아마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그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가
1: 네.
0: 있었어요. 실비로 이렇게 싸게
1: 네,
0: 해주는
1: 네.
0: 공업사 전 주로 가는데 거기 되게 젊은 분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쪽이셨는데
1: 네.
0: 40대 초반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엄청 이제 당황하시고
1: 네,
0: 그랬었는데
1: 네.
0: 알고 봤더니 그분이 뇌동맥 꽈리가 조금씩 터지는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1: 아이고.
0: 근데 그때
1: 이제 이미 전조증상 네. 계속 나왔던 거고.
0: 맞습니다. 진료를 그때 하셨더라면
1: 네.
0: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1: 너무 안타까운 그런.
0: 네. 제가 한 6개월 만에 자 점검 좀 받으러 갔더니 그 분이 안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네네. 이런 증상들을 가족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 사람이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늘 얘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1: 네. 평소에 뭐 예를 들어 네. 고혈압이라든가
0: 맞습니다.
1: 뭐 당뇨라든가
0: 네.
1: 이런
0: 있으면은 네. 더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1: 그렇죠.
0: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 요즘 신경 쓰는 일 많아서 그렇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1: 대부분 이런 있습니다. 분들이 또 이제 아유 그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러고 만다는 게 참.
0: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도
1: 네네.
0: 하고 삶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1: 네.
0: 내가 새로운 종류의 두통을 겪고 있다면 꼭 병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MRI하고 MRA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두통 심한 병원 가면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는데
1: 네.
0: MRI는 정말 뇌출혈이 있었는가
1: 뇌조직의
0: 변화가 있는가를
1: 네네.
0: 보는 게 이제 MRI죠. 뭐 뇌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근데 혈관의 모습을 보는 거는 MRI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1: 아 혈관을요?
0: 혈관을 보려면 MRI.

0: 말 A를 찍어야 합니다.
1: A를.
0: A라고 끝나는 검사가 다 혈관 보는 건데요.
1: 아, 그렇군요.
0: CT도 끝에 A가 붙으면 혈관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1: 아, MRA는 자기 공명 혈관,
0: 혈관 영상.
1: 영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1: 자기 공명 영상은 MRI고요.
0: 맞습니다.
1: 네. 요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면은
0: 네.
1: 많이
0: 어디 가서 이제 좀 유식하게. 네.
1: 의사선생님께서 그거는 MRA를 그렇죠. 찍어야지.
0: 자기 공명 혈관 영상 찍어 주세요.
1: 네,
0: 이렇게
1: 네.
0: 얘기하면 이제
1: 그렇게
0: 깜짝 놀라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 친절한 진료실에서 본격적인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길을 잃은 환자의 등대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는 뇌 주치의이시죠. 신경과 전문의 장민옥 원장님 모시고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장 원장님하고 있을 때는 네. 마치 제가 충무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유지태 씨 얘기를
2: 아유, 왜 그러세요? 네,
1: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2775번님이 네. 생방 맞나요? 그러셨는데, 아이, 그럼요.
2: 그렇죠. 생방이잖아요. 지금 생방이죠. 지금, 네. 네. 제가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네. 진료 보다가 네. 불이 났게 뛰어왔죠.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생방하려고.
1: 네, 오늘은 이제 생방인데 저희가 스페셜로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1: 이 방송이 또 이제 제방으로 네. 스페셜로 나가는 날은 네. 제방. 네, 그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2: MC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면 제방을 자꾸 틀겠습니까?
1: 아, 네, 그런,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진료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자, 9327번님이요. 원장님, 저는 퇴근 무렵만 되면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아, 네.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에만 심한데 네. 편두통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오후에 심해지면 네. 오후에 퇴근할 무렵 심해지면은 백발백중 스트레스성 아. 근육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스트레스성.
2: 예, 대개 혈관성 두통으로 분류하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주로는 아침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때가 혈관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1: 네네.
2: 근데 오후에 머리가 주로 아픈 것, 그러니까 한 3, 4시쯤 지나면서부터 퇴근할 무렵까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1: 네.
2: 특히 집에 가서 좀 쉴라 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1: 네.
2: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는 두통을 잘 못 느끼다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편두통은 일상생활 중에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막 머리가 아파요.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 이제
1: 그렇죠.
2: 회사에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키면은 머리가 이제
1: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2: 그것은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네.
2: 오히려 스트레스성 두통은 스트레스를 한참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두통을 잘 모릅니다.
1: 네. 그러면 이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2: 네. 제일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죠.
1: 유산소 운동.
2: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걸으면서 명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그래도 2시간 이상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시간 내기 어렵지 않아요.
1: 2시간이면 꽤 많이 걷는
2: 그렇죠.
1: 건데요.
2: 그렇게 걷기 쉽지 네네네. 않습니다. 근데 뛰는 거는요. 한 5분만 뛰어도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5분 정도만 뛰어도 숨이 좀 차오르는데
1: 네네.
2: 그땐 사실 다른 잡념보다는 나의 근육의 움직임, 내 네. 호흡 이런 네.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1: 네.
2: 나의 몸에 집중하는 것만큼 좋은 명상이 없고 이것만큼 스트레스 날리기 좋은 방법이 없죠.
1: 네.
2: 요즘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방식은 좀 지향하는 게 좋다.
1: 아, 그런
2: 겁니다.
1: 네.
2: 휴대폰 계속 보면서 목에 근육에 무리함이 생기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눈 좀 감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 네, 크게 어깨도 한번 뒤쪽으로 돌려주면서
1: 네네.
2: 목을 뒤쪽으로 젖혀주는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1: 이 스마트폰이 참 여러 가지.
2: 네. 네,
1: 어제
2: 맞습니다.
1: 어제 그 무슨 그 우리 지금 축구 국가대표
2: 아, 네.
1: 이강인 선수가 회복 훈련을 하는데
2: 네.
1: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스마트폰을 뺐던데.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1: 자, 그렇습니다. 좀 달리기. 네,
2: 그렇습니다.
1: 이런 거.
2: 정말 네. 좋습니다.
1: 짧게라도 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뭐 서울 따릉이를 좀 타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53번님 네. 59년생이고요. 최근 들어서 엎드렸다 일어서고 머리를 움직이고 나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2: 야.
1: 저는 나름 운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 네.
1: 그러셨어요?
2: 네, 엎드렸다 네. 일어날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
1: 네.
2: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이고요.
1: 아.
2: 지금 현재 환자분의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1: 네.
2: 이때가 혈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대사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도 이때쯤에 많이 새로 시작되는데
1: 네.
2: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이때쯤이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1: 아.
2: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일어났을 때 혈관들이 쫙 수축해주면서 머리로 가는 피를 쫙 밀어 올려주는데 네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은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자율신경 장애가 발생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쪼그려 있다가 네. 일어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2: 또 누워 있다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체위의 변동이 일상생활 중에 늘 벌어지잖아요. 이런 순간마다 뇌는 계속 피로함을 느낍니다. 네. 뇌에 허혈성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럼 뇌는 이 극심한 피로감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것이 평상시 어지러움증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또는 엎드려있다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러웠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고개만 돌려도 어지럽다.
1: 아, 그래요.
2: 신발끈 묶으려고 잠깐 고개 좀 숙였는데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만성화되어 있다면은 단순히 고개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초기에는 그냥 급격한 체위의 변동이 일어날 때만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2: 제일 좋은 방법은 대개 이런 환자분들의 약 절반 정도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1: 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2: 그렇습니다.
1: 거예요?
2: 그렇습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1: 네네.
2: 지금 기온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1: 네.
2: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는데
1: 어우.
2: 제 바깥에 온도를 보니까 32도가 넘어가고
1: 그러게요.
2: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36도까지 올라가 네네. 있는 것을 봤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이럴 때 탈수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신 그 물병 있죠.
1: 네네.
2: 그게 300cc 정도 되는 물병인데
1: 작은 물병입니다.
2: 그걸로 3, 4병 정도의 땀이 증발합니다.
1: 아.
2: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없어져요. 그만큼. 그런데 그만큼 물을 드시는 분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런 작은 페트병으로 3, 4병 이상은
1: 네.
2: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 아.
2: 그 정도를 마시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또 많이 겪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수분 섭취를 조금만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근력 운동이죠. 이거는
1: 네네.
2: 아까 제가 이제 유산소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체위 변경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복근.
1: 스쿼트나 뭐.
2: 너무 좋습니다.
1: 아.
2: 스쿼트 정말 최고의 운동이죠.
1: 네네네.
2: 스쿼트. 그다음에 까치발 들면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야.
2: 스쿼트 정말
1: 처방전까지 다 내려주셨네요.
2: 네.
1: 물을 좋죠. 좀 많이 드시고.
2: 그렇습니다.
1: 네, 스쿼트. 그다음에
2: 최고죠.
1: 발 뒤꿈치 들고.
2: 네.
1: 요 정도는 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2: 그럼요.
1: 네.
2: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1: 네.
2: 놀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1: 놀면 뭐 합니까?
2: 네. 뒤꿈치라도 살짝 이렇게 좀 들어주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1: 아, 좋죠.
2: 집에서 양치질하면서 저 네. 매일 아침 양치질하면서 스쿼트 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2: 네. 이렇게 50개를 합니다. 아침에 양치질하면서 30개 하고요. 머리
1: 네.
2: 말리면서 20개 하는데

0: 그래서 아침에만 좀 50개 스쿼트를 하죠. 네.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이야. 부럽습니다.
0: 그럼 이제 제 허벅지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어지러움증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1: 이야, 부럽습니다. 우리 장원 형님. 네네네. 네, 네. 자, 이런, 수분 보충과 이런 그렇죠. 운동을 좀 틈틈이 해보시고요. 네. 3984 님도 40대 후반 남자인데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확 어지럼증이 올 때가 있어요.
0: 비슷한 케이스네요.
1: 건강검진에는 정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네.
0: 자율신경 검사 해보시면 됩니다.
1: 네. 그 다음 문장이 네.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정말 중년 BTS 같으세요. 이렇게. 중년은 뭡니까? 중년 좀 빼주시지.
0: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군요, 이분이. 네,
1: 순간 약간 어지럼증이 네. 오네요. 아, 네. 그래서 BTS를 네. TBS로 잘못 봤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1: 중년
0: 감사합니다.
1: 중년 BTS.
0: 네. 집에 가서 네. 집사람한테 자랑해야겠네요.
1: 아, 야,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제 네. 옆에 중년 BTS와 함께 하는 네.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네.
0: 아유, 살다 살다 또 BTS라는 말까지.
1: 아, 네, 부럽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2775번님이, 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네. 머리 윗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 왜일까요? 머리도 네, 가끔 네, 아프다 네. 맙니다. 네. 이러셨어요.
0: 야, 오늘도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었거든요.
1: 아, 그래?
0: 머리 위를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다. 따끔따끔하면서 막 아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후두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1: 후두신경통.
0: 네. 네. 뒤통수신경통 혹은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라면 혹시 목빗근 쪽이 많이 뭉쳐있지 않은지 만져보시면
1: 목뒤 쪽에?
0: 네. 목빗근이라는 게 귀 네. 뒤에 볼록 튀어나온 요 그 뼈가 있어요.
1: 아, 있네요.
0: 예, 그 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쇄골까지 와서 붙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근육인데요.
1: 네네.
0: 요 근육의 피로감이 높으면, 여기 살살 만져보면은, 요 네. 귀 뒤에, 네. 예, 볼록 튀어나온 데 주변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네.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런 근육들의 특정 근육의 근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1: 네.
0: 경추에서 빠져나오는 후두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그럼 거기가 찌릿찌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후두신경이 끝나는 지점이 정수리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정수리부터 쫙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이 짜릿짜릿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요 근육 말고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머리 널판근이라는 근육도 우리 이렇게 목 잡아보면 뒤에 큰 근육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근육의 피로감이 뭉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이거는 중간중간 좀 풀어주면
0: 너무 좋죠.
1: 좋아집니까?
0: 네, 너무 세게 주무르진 마시고요.
1: 네.
0: 예, 좀 가볍게 계속 혼자서 슬슬 만져주시는 것도 좋고 반대편 손을 좀 넘겨가지고 이렇게 좀 쓸어주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1: 네.
0: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드러운 아로마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고도 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민망하잖아요. 가서 마사지 받는다는 게
1: 스스로
0: 풀어주시고 좀 사우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1: 남성분들도 받으셔도
0: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1: 아, BTS가
0: 저는 좀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서 좀 풀어보시고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반신욕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1: 네.
0: 한 10분 정도 반신욕 해보시면
1: 10분
0: 좋습니다.
1: 정도. 네.
0: 근데 그것도 10분 15분 넘어가면 근육이 좀 노곤해지면서 더 지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반신욕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 내가 근육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계속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은
1: 네.
0: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약품으로 된 약을 좀 받으시는 게 낫죠.
1: 네.
0: 처방 좀 받아가시면. 금세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후두신경통이.
0: 네, 제가 보통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약물치료를 해보고
1: 네.
0: 호전 추세가 있으면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호전 추세가 전혀 없다 싶으면은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뇌 영상 검사를 권유를 드리죠.
1: 그렇군요.
0: CT라든지 MRI 이제.
1: 네네. 4815번님 가끔 눈이 많이 피곤할 때 안구 뒤쪽에 두통인지 네, 안통인지 네, 네. 구분이 잘 안 가는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0: 네.
1: 이럴 때 뒷골도 뻐근하고 하거든요.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가요? 그러셨어요.
0: 눈동자를 움직여주는 근육이 이 외안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근육으로 되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눈동자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고 회전하는 역할까지 해주는데
1: 네.
0: 이 근육이 발생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뒤통수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1: 아.
0: 후두하근과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안근이 발생학적으로 같은 이 세포에서부터 분화돼서 나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머리 뒤에 이렇게 가만히 손을 얹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눈동자를 막 움직여보면 고기 있는 근육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죠. 그게
1: 신기하네.
0: 같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목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이
1: 네네.
0: 안구 뒤편에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요즘 목이 좀 많이 뭉쳤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가 아주 높게

0: 혼자 할 수 있는
1: 아 자가 마사지 기구요.
0: 폼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근데 그거 너무 센 게 많더라고요.
0: 아니, 폼롤러 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네.
1: 그래서 좀 살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침이나 폼롤러 이제 사용하시는데 폼롤러 너무 그 직경이 얇은 걸 쓰시면은 네. 너무 압력이 많이 이게 가해지기 때문에 아, 안 되고요. 네. 조금 큰 거,
0: 큰 거 두꺼운
1: 이용해서
0: 거.
1: 네, 그렇게 해서 압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목을 네.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폼롤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037번님, 선생님 간혹 가다 가운데 뒷목과 머리 붙은 부분, 바로 위쪽에 콕콕 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간격으로 몇 번 그러다 사라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요.
1: 어쩌다 한 번씩.
0: 네네네. 이게 뇌 이상 신호일까요? 그러셨어요?
1: 근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 신호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머리의 한 가운데 아주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대개는 그냥 넓게 이쪽 그냥 뒷골이 아파요. 뒷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 가운데 네. 뇌하, 머리하고 접히는 그 딱 그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고 하신 거라서 네네. 이런 경우라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경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보다는 경추 그 자체 문제가 있어서 네. 생기는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봐도 감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혈관성 두통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두통이 그 혈관이 척추 혈관이 있거든요. 네. 이 척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0: 네.
1: 서너 달에 한 번씩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되었는지도 저희들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이 꽤 강도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구토감 네. 약간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응급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0: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1: 네. 그래서 문자 주신 분에 해당되는 사연일지 모르겠으나 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강도가 높고 네. 아주 특정 부위 정말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특정 부위에 강도가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구토감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0: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뭐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1: 네.
0: 주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1: 네.
0: 꼭
1: 빨리 병원을 찾아
0: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116번님이
1: 네.
0: 앉아있다 일어나면 가끔 어지러움이 일어나 아까 뭐 똑같은
1: 그렇죠 기립성 저하
0: 얼굴에 눈 입주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 아.
0: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하여 걱정을 네. 하고 있는데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1: 아마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0: 아.
1: 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때 말 그대로 기립했는데 저혈압이 나타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피가 부족하죠. 이 피가 부족한 것을 내 몸이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0: 아.
1: 그럼 심박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0: 네네.
1: 혈압은 한 15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심박수는 20%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 뒤통수 쪽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0: 네.
1: 손해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랑 살짝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나가는데
0: 아.
1: 빈맥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0: 네.
1: 이 동맥이 안면신경을 건드려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안면 쪽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 겪고 계시는 건
0: 네.
1: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빈맥 때문에 안면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0: 네.
1: 안면신경 압박증후군이라는 병명입니다.
0: 아.
1: 그래서 안면신경 압박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MRA를 한번 촬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네. MRA는 아까 그 혈관까지
1: 혈관을 보는 겁니다.
0: 네.
1: 혈관이 진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0: 그렇군요.
1: 확인을 해봐야죠.
0: 네, 꼭 병원에 빨리 가셔서 한번 꼭, 네.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1: 네네.
0: 바랍니다.
1: 네.
0: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1: 네. 네.
0: 자, 오늘 닥터 스퀴즈 정답은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균형 감각.
1: 사상 누각 아니었고요.
0: 아, 그렇습니다. 2인 네. 삼각 아니고요. 2인 삼각은 참 저도 몰랐네요. 뭔지. 네. 운동회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1530번 5353 145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805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후라이팬 받으신 분 부럽네요. 네.
0: 오랜만에 나오셔서
1: 네.
0: 아주 순식간에 마치 토네이도처럼
1: 네.
0: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그래도
0: 네.
1: 굉장히 여기 나갔다 오면요.
0: 네.
1: 굉장히 저 스스로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도 이제 뭔가
1: 네.
0: 진료를 받은 것 같아요.
1: 아,
0: 방송이 아닌 진료를 한 시간 더 받은 것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에요.
1: 진료실도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0: 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친절한 길 안내 뇌건강 살펴주신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49km 해역에 오후 5시

6시 8분경 리히터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10분 뒤인 오후 5시 18분경에는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서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에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 그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도 역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6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9: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0: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남 창녕군과 의령군, 양산시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노약자분들은 되도록 외출은 자제하시고 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이 시간 퇴근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또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는 평소 화요일 이 시간보다 정체 길이가 조금 긴 편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송내 부근 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팔탄분기점 일대와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총 16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 습도는 73%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이 더웠는데요. 내일도 덥겠고 이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가는데 신불산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은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 습도는 7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0: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오늘이 3일차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는 2016 인천 펜타포틀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그 가수들의 음악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리 펜타포틀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떡기익스 이어지는 의지 들으셨습니다. 아, 5인조 밴드인데 느낌 딱 오시죠? 무대 위에서 어떻게 될지 멋있습니다. 참 이 펑크를 기반으로 한 이 락밴드들은 참 일단 생각부터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일단 노래만 들어도 무대에서 어떻게 할지가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3일째 계속 그 인천 펜타포트 락 출연진들의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락 페스티벌을 가면 어떻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 제거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명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노래 Say to Me, Old Town 두 곡 들으셨는데요. 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여기서 이제 만든 6인조 보이밴드라고 하죠. 네. 내 노래 보이밴드인데 좋네요. 그러니까 아이돌인데 이런 밴드 음악을, 제목은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기대되는데요. 과연 라이브 무대에서는 어떤 실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 밴드들도 그러면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한참 락음악 할 때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Say to Me, Old Town. 이 노래는 또 2019년도에 한국 대중상 최우수 모던 록 음반 및 최우수 모던 록 부문에 올라갔죠. 잠깐만, 제가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는데, 엘튼 존 아시죠, 여러분? 영국에. 그 엘튼 존이 자기 개인 팟캐스트에 올려놓고 소개를 했다고 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네요, 이 노래. 올드 타운. 또 이렇게 엘튼 존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니까 좀 엘튼 존 스타일인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 새 이름이. 네. 이번 무대 아주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거기에 지금 출연하는 가수들의 음악으로 그저께 어저께 오늘 3일째 계속 그 페스티벌의 어떤 이런 기분 느낌 이런 걸 한번 미리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992번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TBS 빠르게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7911번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그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버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게이저님 비와 당신 어느 청취자의 다한 인연 며칠째 밤이면 내리던 장맛빛 잦아든 시간 지나간 사랑을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연까지 모든 분들 고마워요.

Sultan of the Disco. 일요일 밤의 열기. 이어서 Noise Garden, Ride the Lightning.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Sultan of the Disco는 여러 의미로 좀 재밌는 밴드 같아요. 분명히 그 Dire Straits의 Sultan of Swing에서 팀 이름을 따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요일 밤의 열기는 그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여기에서 일요일 밤의 열기를 해오신 것 같고, 이분들 노래가 너무 재밌습니다.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무대가 기대가 되지요. 이어서 노이즈 가든, Ride the Lightning. 저희 새벽 공감에도 가끔 나왔지만 사운드 가든 뭐 이런 거에 좀 따온 것 같아요. 노이즈 가든. 이 1집 음반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21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헤비메탈이라기보다는 좀 그런지한 사운드, 얼터너티브 이쪽에 가까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락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아주 강한 사운드 기대됩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백현진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얼굴 보시면 아는 그 배우이자 가수죠. 이분이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그 어브 프로젝트라는 밴드 기억하십니까? 1997년도에 데뷔한 밴드인데, 이분이 그 어브 프로젝트에서 같이 멤버로 데뷔를 하셨네요. 이분도 이번에 그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서시는데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참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지 말아요. 왜냐면 사랑은 끝났으니까.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242번님.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도전하라고 하지만 또 실패할까봐 시작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실패가 무서울 때는 어떻게 다시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1242번님 속상하셨겠다.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시험에 떨어지고 올해 9월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선 1242번님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 저도 올해 9월 시험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요,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작년의 실패는 제 능력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죠. 한 부류는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또 어떠한 부류는 이번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오케이, 알았어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실패를 겪었지만 다음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1242번님 또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 떨어졌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 중요한 시험이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오늘은만 30분만 책 좀 볼까? 아니면 뭐 지난번 틀린 문제만 다시 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러다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몇 년 후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괜히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1242번님도 합격 후에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실패가 인생을 멈춘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의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1242번님 핑계로 제가 한번 저에게 파이팅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슬슬 일어나 볼까요? 지금까지 스누디의 소소한 고민 나눔이었습니다.

나보다 플라워 테일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인디밴드들이 이제 홍대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여기에도 이제 대표적인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혼성 4인조 밴드죠. 참 뭐라 그럴까요? 맑고 깨끗한 모던 락을 기반으로 그 어떤 여성 보컬로서의 어떤 이런 매력을 한껏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 밴드 며칠 날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이 밴드도 꼭 보고 싶은데.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는 장필순입니다. 그 가수 장필순 씨가 이런 그 어쩌면 장필순 그러면 이분 그냥 포크 가수 아니야? 그냥 가요 하시는 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장필순 씨가 이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꽤 자주 나오셨죠. 이번에도 또 올라오십니다. 목소리가 참 정말 너무 아름답죠. 장필순 씨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100%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정도의 노래들을 저희가 쭉 추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일본 밴드들도 꽤 많이 옵니다.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일본 밴드 노래 트는 거는 적절치 않겠다라는 우리 그 황정호 담당 PD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일본 밴드는 좀 뺐고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나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부럽고요. 못 가신 분들은 이 새벽 공감 통해서 한번 그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3일은 다 못 가고 지금 하루 정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갈지는 아직 저도 정하진 못했습니다. 혹시 가서 저 만나게 되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 네, 그 장필순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3일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출연 가수들의 음악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286번님, 안녕하세요. Waiting for the Sun 잘 들었습니다. 제프 힐리 밴드의 How long can I man be strong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 Waiting for the Sun은 도얼스의 노래였었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신청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찾아봤더니 저희 지금 제프 힐리 밴드의 How long can I man be strong이 없네요. 그래서 대신 제프 힐리 밴드의 로드하우스 블루스 이 노래도 도올스의 원곡인데 8286님 번께서 웨이링 포 더 선을 잘 들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도올스 팬이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제프 윌리는 한 살 때 눈에 희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입양이 된 아가였습니다. 3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기타를 우리로 치면 가야금 치듯이 무릎에 올려놓고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좀 독특한 자세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에 또 암투병하다가 41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참 안타까운 그런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래도 히트곡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로드하우스 블루스를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며칠째 비가 오니 이현우님의 노래가 듣고 싶어서 너 없이 산다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염 창법 3대장이 김종진님, 이현우님, 박효진님 같은데 DJ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하죠. 뭐 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페스티벌 관련 곡들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제프 힐리 밴드 로드하우스 블루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0: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있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바랍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종합램프와 기름램프 사이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아유, 더워.
5: 아유,
4: 왜
5: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갓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는 거의 다 풀렸고요. 평촌 이전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 시흥에서 안현분기점까지와 조남

청계천 부근에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서울 쪽 정체는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복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홍제문 터널부터 정체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방화대교 부근 1차로와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안현분기점부터 6km 구간 막힙니다. 8시 58분 교통상황이었습니다.